가끔 주위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분들의 특징은 한 번의 기회에 빨리 크게 성공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이면서 무르익을 때까지 찬찬하게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젊은 시절엔 인생 한 방을 외쳤던 분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죠. 어쩌다 한번 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운이 매번 통하지는 않고요. 결국 시간과 노력과 정성의 깊이보다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더욱더 정성껏 찬찬히 지내자고요.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4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임상아의 뮤지컬 함께 들었습니다. 젊을 때야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방에 뭘 바꾸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한 방에 살을 확 빼야지 하다가 건강 나빠지고요. 한 방에 돈을 쫙 벌어야지 하다가 오히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매일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자고요. 좋죠? 최경수님께서요. 전국의 100대 명산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아내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서 둘이서 주말마다 산 하나씩 찾아 다닙니다. 이번 주엔 천마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니 오붓하고 좋습니다. 아유 좋으신데요. 두 분이서 같이 다니면 좋죠. 근데 지금 100대 명산 중에 몇몇 명산을 다녀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좋아요. 아유 요즘 뭐 산에 오르면 숲도 우거지고 좋죠. 공기도 좋고. 최경수님 잘 다니시고요. 아이스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릴게요. 7943님 박인희의 모닥불 청해 주셨어요. 김태수님께서는 박정운의 먼 훗날에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아침입니다. 이홍성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씨가 들려주는 노래 들으며 오늘도 열심히 운전대 잡고 달립니다. 지금은 택시 손님이 없어 역전 앞에 대기 중입니다. 기름이 아까워서 시동 끄고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덥네요. 시원한 커피 한 잔이 그립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홍성님, 맞아요. 기름값 아끼시느라 에어컨도 켜지 않고, 이럴 땐 또 제가 아이스커피를 한 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홍성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민성희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77 사이즈에서 드디어 66으로 바꿔 탔어요. 홈쇼핑 보다가 이쁜 옷 발견해서 66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큰애 낳기 전에는 55였는데 17년 만에 드디어 66을 찍네요. 너무 뿌듯해요. 아유, 잘하셨어요. 민성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토닥토닥 칭찬해 드릴게요. 아유, 이 77, 몰라서 그렇죠. 여자 77 사이즈에서 66 사이즈 한 단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민성희님, 성공하셨네요. 성희님께도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이스커피는 칼로리도 뭐 없으니까, 네,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가 안 될 겁니다. 최은경님, 우연히의 날개 청해 주셨어요. 5673님,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감자를 씻으며 입니다. 흙 묻은 감자를 씻을 때는 하나하나씩 따로 씻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같이 씻는다. 물을 가득 채운 통 속에 감자를 전부 다 넣고 팔로 힘껏 저으면 감자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면서 흙이 씻겨 나간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흙 묻은 감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다. 나는 오늘도 물을 가득 채운 통 속에 내 죄의 감자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씻는다. 내 사랑에 묻어있는 죄의 흙을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죄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게 해야 한다. 흙 묻은 감자처럼 서로의 죄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는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광진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정호승 시인의 감자를 씻으며 함께 했는데요. 요즘 감자가 참 맛있어서 많이들 감자 사서 드실 텐데요. 근데 감자들이 물 속에서 부대끼면서 흙이 씻겨 나가는 걸 보면서 시인은 사람 사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와. 맞죠? 맞아요. 우리도 같이 사랑했다가 싸웠다가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면서 서로의 잘못도 벗겨내주고 오해도 씻어주고 맨질맨질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나저나 오늘은 잘 연근 감자 씻어서 보슬보슬하게 삶아먹고 싶네요. 아니, 시인은 이런 멋진 시를 쓰시는데 저는 시를 읽고 감자 먹을 생각을 하네요. 한미숙님, 이윤수의 그대 곁으로 청해 주셨죠. 오경혜님께서는 김희재의 미안하오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Love Letter입니다. 9055님께서 저는 부천에서 산후관리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오, 무릎이 안 좋은데도 천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오늘은 모처럼 세 자매가 이른 휴가를 괴산으로 떠나는 길에 현미님의 방송을 듣고 가니 더욱 즐겁네요. 저는 제일 큰 언니이고요. 두 동생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괴산으로 여행 가세요. 아하, 네. 세 자매가 함께 떠나는 여행길.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편히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천사들과 함께 아이들 참 함께하는 일을 하고 계시대는데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8099님 이상우의 나만의 그대 신청곡 주셨고 임재식님 박영미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임성은의 짝사랑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안쪽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방향으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부천 나들목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혼잡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 11km 정도 어렵고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7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덕평휴게소에서 2천까지 밀리고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 8km 답답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남사진이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고요. 충청권 진입해서 망향휴게소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성분기점에는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 함께 들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설렁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김광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벌써 70이 되었습니다. 18살 때 처음 만나 저에게 시집 와서 농사만 짓느라 피부 관리 한번 못하고 저만큼이나 얼굴이 더 새까맣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아내가 18살 때 뽀얗고 이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땐 저도 건장한 22이었네요. 제 아내 이갑순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나훈아의 18세 순이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와우, 18살이었던 아내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신다는 조광필님. 오, 아니 완전 감동인데요. 그만큼 아내분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갑수님의 70번째 생일, 아유, 진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두 분 그 옛날 18, 22에 만났던 그 느낌으로 다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박임자님도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제가 주말 농장에 신랑이랑 수박을 심었었거든요. 오, 근데 작년에는 다 썩어서 제대로 열매가 안 맺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나도 동글동글 귀여운 수박이 열렸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서 동네방네 자랑했네요. 이 귀여운 수박이 잘 자라서 보름달보다 더 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여운 수박 처음 봤네요. 송골매에 처음 본 순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아니 저는 그 수박이 참 신기한 게 아무리 작아도 이제 수박 조금만 완두콩만 해도 그 줄무늬가 있어요. 그죠? 아유, 얼마나 귀여운데요. 박임자님, 그렇군요. 아, 처음 열릴 땐 진짜 조그만데, 아, 근데 하긴 모든 열매들이 다 그렇죠? 처음엔 콩알만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먹고 또 햇빛을 먹고 자라는데 수박이 올해 잘 자라서 달덩어리만큼 커지길 바랍니다. 아, 저는 진짜 그 작은 수박에 이 무늬가 다 있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정말. 오영경님은요, 딸아이가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네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31가 되었는데도 벌써 몇 사람을 만났다 헤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하, 지 말로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러다 벌어들어서 나중에 한 사람 지긋하게 못 사귈까 걱정이네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나이도 있으니 진득하게 진지하게 좀 사귀면 좋겠어요. 현이와 덕이에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신청해 봅니다. 아니 근데 오경영님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따님이 자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다는 게? 아이고, 그리고 이제 31살이면 아이고, 네. 아직 어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못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끊임없이 사귀는 거 보면 이것도 능력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보고 또저 사람 만나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죠. 언젠 찾아갈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러블레더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함께 들어볼까요?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엄석준님 사연이에요. 석 달에 한 번씩 저는 아내로부터 휴가를 얻습니다. 1박 2일 동안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한 번씩 휴가를 얻는 셈이죠. 오, 물론 그만큼 평소에는 아내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다 합니다. 오, 덕분에 아내도 저를 믿고 휴가를 줍니다. 이번엔 고창 선운사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운전하며 듣고 싶습니다.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부탁합니다. 오, 아니 괜찮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1박 2일 휴가 얻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 엄석준님 부부 멋지신데요? 부부끼리도 사실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서로 만족하는 규칙을 정해서 지내는 거 참 좋아 보이네요. 윤성복님은요, 블루베리를 따느라 딸과 사유와 손녀까지 총 모두 총 출동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아들네가 다녀갔는데 이번 주엔 이렇게 큰딸 식구들이 와서 너무 좋네요. 삼남 이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며 와주니 자식들 덕을 톡톡히 봅니다. 우리 사위가 잘 부르는 노래를 틀어주고 싶네요.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여인 들려주십시오. 아유, 아니 이렇게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 거 도우려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내려와서 일손을 돕는 모습 참 다복하시네요. 다복하다 그러죠. 네, 블루베리도 요즘 정말 맛있던데 달콤한 블루베리처럼 달달한 사연입니다. 한정미님은요, 남편이랑 둘이서 같이 염색하고 지내왔는데 남편이 귀찮다고 앞으로는 염색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노안인데 아니 노안이라는 게 눈 노안이 아니라 얼굴 동안 말고 노안 말씀하시는 거죠. 노안인데 염색까지 안 하면 진짜 완전 할아버지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까지는 염색하고 살자고 설득 중이네요. 제가 염색약 다 발라주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씻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귀찮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에 머리까지 하얗게 세면 얼마나 늙어 보일지 자기는 모르나 봐요. 태진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요, 매번 염색하는 게 참 귀찮긴 하죠. 흰머리가 또 좀 빨리 자라요. 자라나나요. 근데 또 이렇게 아내분이 염색약 발라주고 다 해주면 좀 더 아내분 말을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손병규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목포 여행 갑니다. 친구 중에 한 녀석이 퇴직하고 고향인 목포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목포까지 4명이 기차 타고 갑니다. 사진으로 보았는데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생활 말고 그렇게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꿈이 있어서 많이 부럽습니다. 집들이 잘하고 모처럼 회포도 풀고 목포에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김수희의 남행열차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분이신가 봐요. 목포에서 집들이 초대하시고 또 친구분들 다 같이 모여서 대전에서 기차 타고 가시고 목포 그쵸? 구경할 곳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진짜 많으니까 친구분도 보시고 목포 구석구석 재밌게 둘러보시고 오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황승자님 사연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요. 개인 택시 몰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늘 라디오를 끼고 살아요. 나이가 72인데 딱 75가지만 택시 몰고 그 이후엔 쉬기로 약속했어요. 러브레터를 좋아해서 항상 듣고 있는데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박춘식 씨, 오늘도 안전운전하라고 전해주시고 싸간 도시락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오라고 해주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윤복희의 웃는 얼굴 다정해도가 방송에 나오면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황승자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에서 남편분 위하는 마음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박춘식 오라버니 듣고 계시죠? 황승자님이 도시락 다 드시고 오시래요. 또 안전운전 하시래요. 아셨죠?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윤재섭님은요. 저는 올해 47인데 저의 애창곡은 최희준님의 하숙생입니다. 어디서든 노래할 일이 있으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친구들이 너무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30대 때부터 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멜로디도 좋아서 항상 부르는 곡입니다. 제 취향이 좀 클래식하죠?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옛 노래들도 좋아서 늘 챙겨 듣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맞아요. 좋은 노래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저마다의 감동으로 다가오죠. 특히 하숙생 이 노래는요. 진짜 명곡이잖아요. 윤재섭님은 그만큼 노래를 폭넓게 감상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러브레터와도 쭉 함께 해주세요. 김영화님 사연 주셨습니다. 친정엄마랑 둘이서 강릉 왔어요. 우리 엄마 커피도 좋아하셔서 같이 커피 거리에서 맛있는 커피도 여기저기 맛보고 다녔네요. 우리 엄마가

79인데 아주 건강하고 세련되셨거든요. 옛날에 방송국에서 합창단 해서 오 노래도 아주 잘 부르세요. 멋쟁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가 러브레터에서 나오면 우리 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친정어머님 모시고 단둘이 강릉 여행? 오, 너무 좋은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엄마 모시고 이 카페 저 카페 맛있는 커피도 맛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저도 그 좋은 분위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다 함께 들어봅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노래따라 희로애락은 인생의 여러 순간 함께했던 여러분의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홈페이지 노래따라 희로애락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노래따라 희로애락에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명란젓과 무주 천마마루 하루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5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7월 4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쪽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김포 부근입니다.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김포 나들목 일대 1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고요. 이후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밀리고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주춤합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는 6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광천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남사진이 부근 4km 막힙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천안을 지나 천안호도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김미영님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망 루피보다 인기 많은 잔망 명수, 오늘도 제 즐거운 인생에 한몫해 주세요. 잔망스럽다, 얄밉도록 깜찍하고 맹랑하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동년배 대비 이렇게 큐트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뿐이죠. 고마워. 자, 즐거운 인생 원하십니까?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미.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Catch my heart, baby. 예나의 노래요. Catch, catch.

자,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 참 그 여기 보니까 잔망명수 참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런 제 나이에 이런 잔망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정말 어렵죠. 예. 그리고 관리가 잘 된 건지 이미지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관리는 잘 된 편이 아니거든요. 이미지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또 MZ들과 혹은 또 저희 라디오 듣는 분들은 MZ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또 기성세대들과 전 국민을 아우르는 예, 아우르는 명수 아명입니다. 예, 아무튼 잔망하다 이 표현은 진짜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어요. 주중에 소개 못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니까 내 사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쉬운 주말의 퀴즈도 있습니다. 이게 알짜배기죠.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

사하나 이사님이 주셨어요. 조충원 복숭아 축제에 명수형 오신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7월 25일에 EDM 공연하러 세종시에 갑니다. 여름 행사철마다 전국 팔도 순회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박명수 공연 축제 수시로 검색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사실 제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는 길에 몇 박스 사오려고요. 예. 자, 정균희님이 주셨는데 너튜브에서 20년도 더 된 바다의 왕자 무대 봤어요. 집하게 앳된 얼굴에 두건 쓰고 있던데 완전 힙합 전사 스타일 멋져요. 그게 그 2000년에 만든 노래, 2000년. 그러니까 20, 오늘 올해가 26년인가? 25년 내네, 25년. 예, 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 주위에서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때도 진짜 저 제작비도 얼마 없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 바다의 왕자 올해도 좀 많이 좀 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랑한다 마레오 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깨웠다고 화를 냅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으면 당연히 눈도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 좀 혼내주세요. 요즘 친구들은 뭐 또 이렇게 저 새벽까지 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뭐 게임이 됐던 작업이 됐던 많이 하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도 뭔가 작업 같은 걸 했다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예,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전에 진짜 밤새도록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늙었습니다. 착한 생각님이 주셨어요. 지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 중이에요. 아, 탄산음료 착장 마실 걸. 저는 콜라 사이다를 잘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잘 안 아, 마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CF 둘러 마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적당히 마셔요. 적당히 마셔요. 예. 최학규님이 주셨습니다. 점심에 볶음밥 해 먹으려고 계란 참치 그리고 김치 넣고 맛있게 볶았는데 아, 밥이 없네. 밥이 띠로리. 실제로 그런 적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즉석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즉석밥 만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밥하기 어려우니까 즉석밥 하나 해가지고 하면 맛있잖아요. 예. 참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그죠?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다 밥을 해먹지. 옛날 생각해봐봐. 김치볶음밥 하려고 다 했는데 밥이 없으면 장작불에다가 가마솥에 밥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김치볶음밥을 해먹냐고. 세월 아주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죠? 저 휴먼형 로봇가 예, 나와가지고 직접 밥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가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와요. 휴먼형이래. 휴머로이드. 딸디 먹고 싶다님. 저는 생 블루베리가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냉동 블루베리 사왔어요. 우리 엄마 개모 맞죠? 친모 맞아요. 친모. 차라리 개모는 사다 줄 수 있어요. 개모는. 예, 예. 먹고 떨어지라고. 친모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냥 드셔. 시원하게.

노명희님이 주셨습니다. 저 지금 수박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집밥도 사서 드셔보세요. 나는 그때 수박 주스가 좋더라. 수박 주스가 왜 이렇게 수박 주스가 좋지? 수박 주스 하나에 8,000원 하더라고. 8,000원 진짜 시키면. 근데 수박 한 통이 얼마요? 수박 사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믹서에 갈고 거기다 꿀이나 이걸 살짝 넣으면 그만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 근데 썰어가지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아무튼 수박 주스가 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예, 굉장히 몸에 좋고 맛있고 특히 저 술 먹은 다음날 수박 주스 먹으면 진짜 좋아요. 예. 7606님 주셨습니다. 명수형 기타랑 피아노 중에서 뭐가 더 배우기 쉬울까요? 아 이거는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기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피아노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가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타가 좀 나아요. 기타가 왜냐면 기타는 항상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피아노는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피아노가 있는 데만 가야 되는데 기타

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기타가 더 빨리 늘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려운 악기고, 아, 저는 기타가 그나마 좀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예. 악기는 무조건 연습이에요. 무조건 연습.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무조건. 악기에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예. 6185님 주셨는데, 시험장 밖에서 아들 기다리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편의점 가서 혼자 뭐 좀 먹을까요? 그래도 의리 있게 기다렸다가 아들이랑 맛집 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점 가서 요기만 하시고 아들이랑 맛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엄마 배부르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싫어하니까 요기만 간단하게 하시고, 거기 가면 핫바 이런 거 있다. 핫바 이런 거 있거든. 핫바 하나로 요기 하시고, 끝나고 아이랑 같이 고깃집 가서 맛있는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이해웅님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조용한 곳에 살고 싶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젠 도시의 북적거림이 그리워요. 인프라 갖춰진 곳으로 다시 가고 싶네요.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갈대가 들까요?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예, 이게 저 좀 전원주택으로 가면 좋은 점이 많죠.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나름대로 뭐 텃밭도 좀 가꾸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주택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2, 3일씩 가서 좀 쉬고 거기서 좀 자연을 즐기고, 이게 중요하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살기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자기의 상황에 맞춰 하겠죠. 저는 전원주택에는 오래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트렌드에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요즘 전원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황금숙님이 주셨습니다. 36살 딸이요. 지난달에 남친이 생겼는데 벌써 헤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저도 사위 갖고 싶은데. 그냥 내비두세요. 뭐 위로를 해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한 사람만 주장창 만나. 만나다 헤어지다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아,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 아, 이거 다 알면서. 내비두세요. 태연의 노래입니다. 꿈.

김민지님이 주셨어요. 월요일부터 치위생사로 첫 출근하는데 너무 걱정돼서 벌써부터 입맛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고민을 땡겨서 하지 마시라고. 예, 과거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법정 다툼을 할 때 판결을 앞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판결이 안 났잖아요, 지금. 왜 걱정을 해? 판결 나면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야만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네. 밥맛, 입맛 없으면 살이라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입맛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는 거지 뭐. 조석근님, 아들이 다 크고 나니 이젠 제가 아들 옷을 물려 입고 있습니다. 저보다 키도 덩치도 훨씬 커요. 글쎄 발사이즈가 290이라니까요. 아, 그럼 아들이 커야지. 아들이 작으면 좋아요. 당연히 커야지. 290이면 요즘 290에 180 다 넘어요. 예. 괜찮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기특하지 않습니까? 부럽다, 부러워, 이거. 박준민님 주셨습니다. 종일 발바닥이 아파서 족저 근막염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발바닥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네요. 아, 족집게로 뽑아내니까 시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발이 왜 아프지? 혹시 뭐 족저 근막염인가? 기침을 왜 하지? 내가 폐암인가? 이게 아니에요. 기관지염일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검사하기까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돼요. 사람이.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 몇 번 얘기해. 똑같은 얘기로 지금 진짜. 엄정화의 노래예요. 엔딩 크레딧.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자,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권희경님이 주셨습니다. 엄마가 냉면집 오픈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날 더워지니까 손님도 많아졌어요. 손님이. 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냉면의 왕자 박명수님 꼭 모델로 모실게요. 냉면의 왕자가 아니고 바다의 왕자인데 뭐 관련이 있습니다. 냉면의 노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저 여름이 대목이니까요. 여름에 많이 파시고 좀 쉴 때는 좀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예, 대박 나길 바랄게요. 최지호 군이 줬어요. 전 11살 최지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3등하고 학교에서 부회장 맡고 청소 잘한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저 잘했죠? 예, 진짜 착하네요. 요즘 뭐 저 OTT에 뭐 이런 참교육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못돼 먹은 학생들 이렇게 좀 참교육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실화라는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실화라는 게. 예, 진짜 아픈데. 이렇게 좀 착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또 주위에 있어야 잘 자라고 걱정 없을 텐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대견하고 예. 교장 선생님이 칭찬까지 할 정도면 정말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지호야 화이팅. 김미애님이 주셨습니다. 분명 누구한테 문자 보내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까먹었어요. 점심때가 다가오니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밥 먹으면 기억나겠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저 가끔 피아노 연습하다가 코드를 100번을 연습해도 또 틀려요. 100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번을 연습해도 틀려. 손이 안 가. 그러니까 그 100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아 진짜 나이가 들면은 다 이런 좀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도록 계속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김서연님 주셨습니다. 대학생 애청자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면허는 필수라며 방학 동안 학원 다니라고 자꾸 재촉원합니다. 쥐팍 진짜 운전면허는 필수인가요? 글쎄 당연히 따야죠. 예, 진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내가 운전을 해서 위급한 상황을 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따셔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예, 김현종님 국내외 대학생 72여 명과 동쪽 끝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서쪽 애기봉 전망대까지 국토대장정 진행 중입니다. 아휴,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얼마나 더울까. 아유 얼마나 더울까. 아우 왜 또 지금을 해. 가을 해야지. 아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국토대장정을 잘 안 해요. 예, 예전에 비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부터 한번 돌고 외국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덥지만 탈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금수강산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거리에서.

김효영님이 주셨습니다. 고무줄 바지만 입었더니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서 벨트 꽉 조이는 청바지로 바꿨습니다. 숨 쉴 때마다 힘들지만 덜 먹게 되네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덜 드시면 좋은 거죠. 예. 소식해야 오래 산대요. 예. 근데 삶이 또 그게 됩니까? 예. 우리가 또 많이 먹어야 또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오후에도 놀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많이보다는 이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죠. 아무튼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PARK 팍. 저도 팍인데. 아내가 TV에서 명수님 나올 때마다 저랑 닮았다고 깔깔깔 웃어요. 전엔 그냥 그랬는데 요즘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팍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잘생겨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또 기분 좋아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박명수가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 괜찮네 이런 얘기 듣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나의 노래예요. 사건의 지평선.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또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1: 예.
0: 케보. 운하기 뭐 할 거예요?
1: 화경환 선배님. 이제야 보세요. 말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이제야 보세요. 바로 입안 아니니까.
0: 이수지 원장님.
2: 어후 원장님. 이쪽 리프팅 시술하시면 더 아름다워지실 것 같으세요.
0: 연기해서 왔어요. 자, 보이넥스도어의 명재영 군이 이수 씨가 SNL에서 페르디안 실장님을 따라했는데요. 어느 과 실장님일까요? 1번 피부과, 2번 정형외과, 3번 치과, 4번 임상병리학과. 예. 자,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임상병리학과.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드릴게요. 미카의 노래입니다. Grace Kelly.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C

쓰리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둔의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 1번 피부과죠. 피부과. 예.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Boy Next Door의 노래입니다. 바이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도 박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방향 정체의 최대 혼잡 시간대는 지났지만 아직 곳곳으로 혼잡합니다. 또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이고요.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도봉 지하차도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금천 나들목 일대 1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성남 부근에도 사고가 있고요.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고덕터널에서도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 고정 1터널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뒤쪽 4km 정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중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GBS,

안녕하세요. 7월 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선수들이 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식적인 휴식 시간입니다. 강제 휴식, 강제 수분 보충 이런 건 우리 일상에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왜 근력 운동할 때요, 세트와 세트 사이에 쉬는 타임 있잖아요. 또 장거리 운전할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쉬고요. 공부할 때는 뇌가 집중하는 시간, 이 50분이 지나면 쉬는 시간, 이게 공식이잖아요.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면 이미 늦어요. 휴식도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쉬면 휴식이 아니죠. 그건 치료입니다. 자, 오늘도 휘슬 울린 거예요. 대놓고 게으름 피우면서 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챙겨보시죠.

오늘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아주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Ride Like the Wind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공연을 활발하게 하면서 활동합니다. 70대 후반이 됐네요, 벌써. Ride Like the Wind는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20대 후반에 데뷔하면서 발표한 노래예요. 멕시코 국경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바람처럼 달려갈 거야. Ride like the wind.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 가사 내용이요.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음악 자체는 바람을 가르고 달리듯이 아주 청량하죠. 백경혜 씨, 단독주택에서 30년 살다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큰 스피커로 백디 방송 듣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녹음해서 올라왔네요. 음악은 빵빵하게 들어야 제맛인데 말이죠. 지금 조그만 스피커를 귀 옆에 두고 듣고 있어요. 아, 단독주택에서 쭉 사셨으니까 그 느낌으로 누구한테도 회방받지 않고, 그죠? 근데 또 이 공동주택은 또 이게 상황이 다르죠.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그럼 속삭여야 되나요? 백경혜 씨, 잘 들리세요? 이거 ASMR 해야 되는가요? 0579님, 백디님, 저도 멋진 말로 백뮤직 문을 두드리고 싶은데 글 쓰는 솜씨가 빵점이라 그냥 잘 듣고만 있어요. 백뮤직 화이팅. 아, 이 정도 쓰시면 되는.

0: 좋은데 이 강제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일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저 DJ 천이는 좋은 노래로 오늘도 일과 휴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가한 날에 뭐라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곡 보내세요. 사연 잘 챙겨놓겠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맞습니다. Eye of the Tiger를 노래했던 서바이버였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아주 개성 있는 밴드예요. 미국 밴드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였습니다. 이게 로키4의 주제가였죠. 당시 그 미국 대 소련 구도로 긴장 상태에 있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 권투 선수의 투지와 열정을 그린 영화였죠. 단 맥클린의 빈센트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준비합니다. 이 단 맥클린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흐가 남긴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죠. 시대를 한참 앞서갔죠. 그래서 당시 이해받지 못한 천재의 슬픔을 이 단 맥클린이 정말 처연하게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한테요. 네가 좋아하는 레코드를 틀고 편히 쉬어. 가끔 두렵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위로와 힐링을 주는 노래입니다. 단 맥클린 빈센트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아, 두 곡 다 명곡이네요.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단 맥클린 빈센트 두 곡 이어듣고 왔네요. 7월 4일 토요일 인백션의 배무지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덥죠. 이 더운 여름이 유독 괴롭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가 아니라 수족냉증 때문에요. 몸은 더워서 가능하면 옷을 덜 입거나 가볍게 입는데 발에는 두꺼운 수면 양말이나 털 실내화를 신는 거예요. 그 에어컨 바람을 쐬면 손발이 시렵습니다. 밤에 잘 때는 수면 양말을 신고 잔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여름철 최고의 미스터리고 고충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다 똑같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한꺼풀 들춰보면 각자 다른 사정이 있고요. 다양한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얘기를 만나는 코너죠.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서 응답하는 코너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코너죠.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박재철 씨 사연인데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땀반 먼지반으로 집안을 뒤집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결혼 전 저와 아내는 아끼고 또 아끼는 절약정신이 꼭 닮아 서로를 좋아하게 됐죠. 그 결이 비슷해서 부부가 됐고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린 덕분에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아끼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집안을 휘둘러보니 고물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장롱에 낡은 옷이 가득하고요. 저 역시 오래된 가방, 낡은 신발을 극진히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골동품이 된 그릇과 20년이 넘은 뚱뚱한 가전제품들까지 더하면 이건 집이 사람을 품은 게 아니라 짐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제 아끼는 건 적당히 하고 쾌적하게 살아보는 게 어때?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디어를 내더군요. 제발 그러자. 우리 눈 딱 감고 물건 100개만 버리는 거 어때? 그렇게 저희 부부의 100개 비우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집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죠. 결혼할 때 혼수로 들여온 20년 넘은 냉장고를 가장 먼저 처분했고요. 거실을 좁게 만드는 덩치 큰 가구, 안 입는 옷, 신발 과감하게 보냈습니다. 최근에 셀프 도배에도 도전했어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이번 주말에는 안방, 다음 주에는 아이들 방 이런 식으로 벽지를 새로 발랐죠. 월요일 아침이면 온몸이 쑤셨지만 월요병도 잊게 만드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깨끗한 벽과 정갈하게 비워진 공간을 마주할 때 그 상쾌함이란,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싶더라고요. 물건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비워낸 지금이 훨씬 더 넉넉하고 풍요롭다는 걸 50살이 되어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주말에도 또 어떤 걸 정리할까 기분 좋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건 100개 비우기 챌린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죠.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스팅의 노래였습니다. 물건들을 지금 비우고 있는 제철 시댁과 어울려서 골라봤어요. 스팅의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라는 노래였습니다. 스팅이 그 본인이 이끌던 밴드 더 폴리스를 떠나서 발표한 첫 솔로곡이죠. 와, 이 제철 씨 부부 캠이 최고인데요. 결혼 전에는 절약으로 뭉쳤죠. 지금은 비우자의 의견이 딱 모아진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안 돼,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멀쩡한 가구 왜 버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거기다 버려라 비워라 하면 또 막연하죠. 근데 100개 비우기 챌린지. 이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봐. 50개 비우기 챌린지. 아니야, 200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표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연식도 파악하게 되고 이거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근데 이 살림살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버리면 또 어디선가 하나씩 둘씩 생깁니다. 100개 버리기 완료하기 전에 새로운 물건이 한 3, 40개쯤 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쟁이기만 안 해도 물건에 치여 사는 일이 없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연 주신 우리 박재철 씨 100개 비우기 챌린지 지금 몇 개까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잘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희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곳에 사연 남기세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러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The Pussycat Dolls의 Sway 준비됩니다. 이 곡은 1950년대 멕시코 노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했죠. 그 미국의 배우고 가수인 딘 마틴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푸시켓 돌즈는 2004년에 나왔던 영화죠. 쉐리 댄스의 OST로 리메이크해서 아주 사랑을 받았고요.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춰요. 내 곁에 있어줘요. 함께 우리 흔들립시다. 이 사랑에 빠진 로맨틱한 순간을 푸시켓 돌즈가 멋지게 불렀죠. 그리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로도 유명한 미국의 거장이죠. 퀸시 존스, 아이노 코리다 준비합니다. 제목은 일본 영화예요. 감각의 제국의 일본어 제목이죠. 아이노 코리다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부릅니다. 노래는 가수 듄하고 패티 오스틴이 불렀고요. 이어서 더 호버스의 Red Red Wine 준비합니다. 호버스는 유럽 북동부

나라죠. 라트비아 출신 밴드인데요. Red Red Wine은 미국 가수 닐 다이아몬드가 처음 불렀고요. 우리한테는 UB40의 레게 버전으로 아주 친숙합니다. 이 곡을 밴드 호보스가 경쾌한 락비트에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슬픔을 잊는 유일한 방법은 레드 와인을 마시는 것. 이렇게 아주 로맨틱하게 노래하네요. 푸시캣 돌스, 스웨이, 퀸시 존스의 음악이죠. 아이노 코리다, 또 호보스의 레드 레드 와인.

The Hobos의 Red Red Wine, Quincy Jones가 프로듀서한 I Know Corrida, The Pussycat Dolls의 Sway 세 곡 듣고 왔네요. 7월 4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이어서 계속 노래 듣죠. 1970년대 그 인기 미드 시리즈 중에 스타스키와 허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장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거기 출연하면서 스타가 된 배우 그리고 가수인 허치 역의 데이비드 소울의 음악이에요. Don't Give Up On Us란 노래예요. 헤어진 연인한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우리 사랑 아직 희망이 있어.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재즈 보컬리스트죠. 랜디 크로포드의 One Day I Will Fly Away란 노래예요. 지금은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에 갇혀 있지만 언젠간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거야. 언젠가는 하는 노래입니다. 데이비스 소울이 노래하는 Don't Give Up On Us. 랜디 크로포드의 One Day I Will Fly Away.

0: 꿀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맛있는 비빔밥 코너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고요. 1부 끝곡은 1980년대 유럽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파페라 가수입니다. 본명이 김홍희였죠. 키메라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죠. 키메라의 The Lost Opera 준비합니다. 파페라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죠. 이 클래식 오페라하고 디스코 리듬을 결합한 스타일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 얼굴 메이크업도 아주 파격적이고 화려했죠. The Lost Opera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엮은 파페라 메들리입니다. 이 노래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비빔밥 코너로 만납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방향 정체의 최대 혼잡 시간대는 지났지만 아직 곳곳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강원권 부근 지나기가 답답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설악까지 20km 가까이 밀리고요.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도 18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북 양지터널 부근 짧게 주춤하고 덕평휴게소에서 이천까지 7km 밀립니다. 이후 원주분기점에서 새말까지 14km 막히는데요. 오후 1시 기준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금호분기점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로 2,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달래내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클립 리차드와 룰루가 노래한 리유나이티드였어요. 반세기 넘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가수죠. 영국 팝음악계 살아있는 전설 클립 리차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팝 디바입니다. 룰루가 불렀는데요. 2002년에 호흡을 맞춘 듀엣 명곡이죠. 이 곡은 그 미국의 리듬앤블루스 소울 듀엣이죠. 피치스 앤 허브가 1970년대 말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연인 또는 부부의 노래입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내 짝은 단 한 사람. 당신뿐이야. 이 재결합 러브송이죠. 클립 리차드 목소리가 참 놀랍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임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2부에는 시대 불문, 장르 불문, 좋은 음악이 다양하게 흐릅니다. 비빔밥 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비빔밥으로 전합니다. 2부 신청곡 비빔밥 배달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아요. 도넛, 치킨, 피자, 커피, 뭐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6: 영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쌈 먹을 때요, 상추에 고기만 싸 먹는 게 아니라 쌈장, 마늘, 고추를 얹어서 한꺼번에 싸 먹어야 맛있죠. 비빔밥, 잡채, 김밥도요, 한입에 여러 재료가 씹혀서 맛있는 거잖아요. 음악도 그렇게 다양하게 엮어볼까요? 그래서 비빔밥. 여러분들의 사연만 받아놓고 들려드리지 못한 신청곡이 많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2부에 대량 방출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주신 다양한 노래가 모여서 비빔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배달 갑니다. 첫 곡은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방송 진행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한 미국 컨트리 스타예요. 글렌 캠벨의 노래입니다. 타임, 김영우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타임은 사실 미국에서는 차트 상위권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조용히 묻힌 노래인데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랑을 받았죠. 그 곡의 쓸쓸한 감성이 우리 정서하고 딱 맞습니다. Some people run, some people crawl 뭐 이런 식으로 썸으로 시작하는 가사로 아주 다양한 인간 분상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멈춰있고 어떨 땐 만족스럽고 어떨 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의 굴곡과 현실을 얘기하다가 아 좋았던 시절 다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지난 시절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5838님이 휘트니 휴스턴이랑 조지 마이클이 시원하게 부른 If I Told You That 신청합니다. 영원한 팝의 디바죠.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영국의 레전드 싱어송라이터 조지 마이클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하늘의 별이 됐네요. 대단한 조합이죠. If I Told You That. 이 곡이 원래는 휘트니 휴스턴의 솔로곡으로 발표됐던 곡인데 2000년에 베스트 앨범을 내면서 듀엣곡이 된 거예요. 가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설렘설렘 짜릿짜릿 감정이 담겼어요. 오래된 친구한테 내가 선을 넘으면 어떨 것 같아?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곁에 있어 줄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뭐 일일로 하기로 했는지 노래는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간질간질하죠. 이어서 임미용 씨, 저는 Call Me 신청합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오후 시작하려고요. 블론디의 Call Me. 이 노래는 그 멋진 배우죠. 리차드 기어가 출연한 영화죠. 아메리칸 지골로의 주제곡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의 프로듀서죠. 조르주 모르더. 조르주 모르더가 이 곡을 쓰고 프로듀싱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품을 썼죠. 우리 서울올림픽 주제가 Hand in Hand도 이 조르주 모르더가 곡을 쓴 거예요. 가사는 블론디의 리드 보컬 데보라 해리가 쓰고 작곡에도 참여합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쓰였는데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필요하면 전화해 언제든 불러 이런 직설적인 유혹의 메시지예요. 글렌 캠벨 타임 위트니 휴스턴과 조지 마이클의 If I Told You That 블론디의 Call Me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비빔밥 코너예요.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듣고 싶은 청하시면 됩니다. 글렌 캠벨 타임, 위트니 휴스턴 조지 마이클, If I Told You That, 블론디의 Call Me 듣고 왔어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래 한 곡을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머리에 입력해야 확실하게 각인이 될까? 왜냐하면 노래 들으면 아, 이 노래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 제목이라든지 가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목이나 가수 이름은 언어 정보니까요. 이게 의식적으로 외지 않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거리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얼굴은 바로 알겠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백션의 백뮤직에서는요,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신청곡 보내실 때 뭐라도 단서 하나만 던져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틉니다. 자, 그렇게 모인 신청곡들 중에서 평일에 미처 전하지 못한 노래들을 모아 모아서 배달하는 코너 비빔밥입니다. 원영애씨가 다이나 로스와 라이널 리치의 Endless Love 청하셨죠. 흑인음악의 명가죠. 모타운 레코드를 대표하는 두 거물입니다. 이 다이나 로스의 우아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라이널 리치의 목소리가 만났죠. 멱살 잡고 싸우는 노래를 불러도 사랑 노래로 들릴 것 같은 꿀조합이죠. 브룩 쉴즈가 출연했던 영화 Endless Love의 주제가인데요. 내 사랑, 당신은 내가 쉬는 모든 숨결이면서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에요. 첫사랑이면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거짓말 가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확신의 러브송이죠. 다음 곡은 조상래 씨 신청곡인데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활동한 리드맨 블루스 그룹이에요. 슬피스의 노래입니다. The First Time이에요. 이 곡은 사랑해 이것만 외치지 않아요.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첫 순간 기억해요. 당신은 내 눈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닦아주었잖아요. 그 첫 마음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아주 예쁜 노래입니다. 6564님은 로드 스튜어트의 I'll Stand By You 청하셨어요. 영국이 자랑하는 허스키 보이스의 거장이죠. 로드 스튜어트가 2000년대 들어서 명곡을 재해석하는 앨범을 발표하죠. 그때 다시 부른 노래입니다. 원곡은 영국 밴드 The Pretenders가 노래한 거죠. 오리지널은 여성 보컬이 노래하는데요.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버전은 의외로 부드럽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눈에 눈물이 고였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게요. 따뜻한 동네 형님 혹은 동네 삼촌 느낌이 나는 로드 스튜어트 버전의 위로송입니다. 자, 다이나 로스와 라이널 리치의 Endless Love, 슬피스의 The First Time, 로드 스튜어트, I'll Stand By You.

로드 스튜어트의 I'll Stand By You, Surface the First Time, 다이나 로스와 라이널 리치의 따뜻한 노래 Endless Love 세 곡이 듣고 왔습니다. 7087님이 니키의 Every Summertime 청하셨죠. 니키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Every Summertime 2021년에 나왔던 영화 샹츠와 텐 링즈의 전설이라는 그 영화의 OST입니다. 니키가 영화 OST 참여 제안을 받고 어떤 얘기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로 곡을 만들었대요. 가사가 18살 때 그 첫 만남부터 25살 사회 초년생이 될 때까지 두 남녀의 사랑이 한편의 청춘 영화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아빠는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라고 하셨지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여름이면 다시 사랑에 빠지니까 나한텐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눈부신 여름날이야. 아주 청량하고 예쁜 여름 노래면서 사랑 노래입니다. 1653님은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를 청하셨어요. 패트릭 스위즈가 나왔던 영화죠. Dirty Dancing. 그 영화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전설의 엔딩곡이죠.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 Unchained Melody를 부른 팀이죠. The Righteous Brothers의 멤버 빌 메들리. 그리고 이 노래 전에 조 카크하고 같이 부른 노래죠. 사관과 신사 주제가 Up Where We Belong으로 이미 OST의 여왕이 된 가수죠.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아주 벅찬 사랑의 찬가예요. 노래 듣다 보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운드트랙의 힘이겠죠. 박지민 씨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손님 좀 몰아주세요. 노래라도 시원하게 아쿠아의 바비걸 신청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의 유로 댄스 그룹이죠. 아쿠아의 대표곡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하이 바비, 하이 캔 뭐 이런 가사가 떠오르죠. 199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가사가 우리도 잘 아는 바비 인형하고 캔 인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캐릭터를 통해서 이 겉모습과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아주 유쾌하게 또 장난스럽게 노래합니다. 나는 바비걸, 바비월드에 살고 있어. 플라스틱 세상의 삶이 아주 환상적이거든. 어디 날 이쁘게 꾸며봐. 나는 네 인형이니까 라는 노래예요. 자, 니키의 Every Summertime,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노래하는 The Time of My Life, 아쿠아가 노래합니다. 바비걸.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노먼 그린바움이 발표한 고전 명곡입니다. 그 영화에 많이 흘렀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비롯한 여러 영화 또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습니다. Spirit in the Sky란 노래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에 계신 그분한테 갈 테니까 두려움 없이 기쁘게 가겠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먼 그린바움이 노래하는 Spirit in the Sky 들으면서 토요일 순서 마치고요. 내일 일요일 낮 12시에 임백천의 백뮤직 계속됩니다.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5km 정체되고 있고요. 내촌 부근으로는 4km 주춤합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3km 짧게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자기 4930님께서요. 은디, 저 벌써 백수된 지 34일 차가 됐어요. 근데 백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신나는 곡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쉬는 것도 적성에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뭐 집안일 같은 거 취미 붙이시면 참 재밌거든요. 일하느라 놓쳤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라디오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은디랑 만나요. 우리 오늘부터 1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태진아의 잘 살 거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면서 4930님께서 백수된 지 34일 차인데 백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맞아요. 백수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매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아, 나 돈 많은 백수 하고 싶다. 그 말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진짜 몸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못 있고 집에서 분명히 나는 일 안 하면은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취업 생각하더라도 그냥 푹 쉴 거라고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진짜 쉬면은 아니 뭐 물론 뭐 하루 이틀? 한 3일 뭐 길어봤자 일주일은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근질근질근질 어떡하나. 8072님께서 15년 전에 이직하기 전에 5개월 정도 일을 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백수에 적응하는데 석 달 걸렸고요. 이제 막 적응해서 백수 생활이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딱 이직을 해서 너무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쉬게 된다면 백수 1일차부터 완벽 적응할 자신 있는데 또 쉬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이제는. 일하셔야 됩니다. 6114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1년째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쉬고 있다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네요.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직이 참 힘드네요. 가족들 눈치 보느라 힘듭니다. 빨리 일자리가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자발적인 백수가 있고 또 타의적인 백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는 진짜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래서 또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참 백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미래를 준비하면서 라디오와 함께하면 참 좋겠죠. 은가는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주말에는 어디서 누구랑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세요? 반짝이 분들 신청곡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3: 잊지 말고 오후 2시 기억해줘요. 응디지닝 보통 아니랍니다. 은비트 소문 좀 내주세요. 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4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김윤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고향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들 진심이 가득 담긴 축하 문자를 올리며 결혼식 날 오랜만에 만나자는 약속과 그 약속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로 채팅방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부산이라 여행 겸 다녀오자는 말에 우리 모두는 설레었습니다. 아직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무줄 놀이, 비석치기, 땅 따먹기, 술래잡기, 공기놀이 하느라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다들 먼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예전만큼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아쉬운 우리였는데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앞으로는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더 자주 들리겠죠? 그때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축하하면서 또 다른 추억을 쌓길 바랍니다. 친구들아, 우리 부산에서 만나는 거 잊지 않았지? 나는 그날만 기다리면 산다. 우리 그날 꼭 만나자.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응디한테 노래 선물 신청할게. 전국에 있는 친구들아, 우리 함께 듣자. 아, 윤숙님께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도란도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마치 그 우리 아들이 결혼해 라는 그 문자 메시지가 탁 떴을 때 다 같이 소녀로 돌아간 듯한 아, 우리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와, 여행 가는 기분이야, 여행 가는 기분이야. 이렇게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이 다들 축하해주면서 그날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이 행복한 모임이에요. 아, 저도 그 사이에 같이 끼고 싶네요. 저도 그 행복한 모습 사이에 일원이 되고 싶어요. 자, 부산에 가는 날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유의 광안리 수첩, 남진의 순천으로 가자. 김수찬의 딱 보면 알아요. 대구 아가씨 듣고 올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곡은 신유의 광안리 수첩, 남진의 순천으로 가자, 김수찬의 딱 보면 알아요 대구 아가씨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박준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처음에는 아내가 시계를 보더니 어머 응디 만날 시간이네 하고 얘기를 하길래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새로 사귄 친구가 가수 은가은 씨라는 걸 말이죠. 아내는 점심 먹고 설거지 할 때마다 빛나는 트로트 크게 틀어놓고 듣습니다. 노래도 따라 부르곤 하죠.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인데 늘 긍정적이고 밝은 아내와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환해지고 저도 전보다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늘 긍정 에너지를 주는 아내를 위해 노래 선물을 신청합니다. 사연 신청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저의 깜짝 노래 선물에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은디 잘 배달해 주세요. 꼭입니다. 박준민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아내분 성함을 까먹었어요. 아내분 성함 성함까지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남편분께서 보냈어요. 사랑한대요.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면 좋잖아요. 아유 아무튼 아내 새로 생긴 친구가 접니다. 안녕하세요. 아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는군요. 좋죠 좋죠. 남편분도 함께 들으세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또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띄워드립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자주자주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홍진영의 엄지척,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진영의 엄지척,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형하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평소엔 이런 글을 쓸 일이 없는데 오늘따라 괜히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빛나는 트로트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늘 말없이 출근하고 말없이 돌아오고 힘든 날도 그냥 웃어넘기는 사람이라서 고맙다는 말을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노래와 함께 전해볼까 합니다. 응디가 대신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보, 당신은 늘 잘하고 있어. 고마워. 남편분에게 잘하고 있어, 든든해, 고마워 이 말을 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왜 우리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표현하는 법을 까먹는 것 같달까? 그죠? 괜히 어색해지고 낯간지러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표현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잘 전달이 됐으니까 들으셨죠, 남편분? 남편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형아님께서 남편분을 위해 신청하신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이찬원의 풍등, 정동원의 여백, 그리고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조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양지은의 10년만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은터널 출구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6km 정체입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한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정류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길려원의 꽃바람이었습니다. 똑똑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요 빛나는 초대석이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무명전설에서 1위를 차지한 성리씨 그리고 4위를 차지한 황윤성씨와 함께합니다. 성리 황윤성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다음 주 월요일 2부에 마련되니까요.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잠깐 광고 듣고요. 반제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진님께서요, 응디 2주 전에 토요일에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에 제 사연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랑 같이 듣고 있었는데요, 응디가 방송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서 손까지 흔드셨대요. 응디 짱팬, 우리 엄마를 위해서 영원히 DJ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손까지 흔들게 된다니까요. 어머머 안녕 이러면서.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박미선님께서, 응디 처음으로 사연 보내봐요. 이동 중일 땐 트로트만 한 게 없어요. 부산에서 광주 친정 들러서 다시 고흥 세컨하우스로 이동 중인데 이 시간에 빛나는 트로트가 딱이죠. 오늘도 신나는 트로트로 흥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세컨하우스가 있어요? 부럽다. 막 별장 같은 건가? 지방 갈 때, 그죠? 지방 갈 때 이렇게 잠깐 들리고 쉬다 가는 뭐 그런 곳인가요? 아무튼 뭐 이동 중일 때는 진짜 트로트만 한 게 없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박서진의 사랑할 나이, 구수경의 다 줄게요,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니까.

0: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취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미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취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인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즐기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그냥 밥 먹고 나서 소화 좀 시켜볼까 하는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전문적이 됩니다. 걷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일단 발에 편한 러닝화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도 금방 마르는 스포츠복을 사게 되죠.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스마트워치도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낮에도 걷거나 뛰면 좋으니까 선글라스도 사게 되고요. 가벼운 선캡도 하나 구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관심사가 이동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효과가 좋대. 파크 골프가 요즘 유행이라던데. 뭐니 뭐니 해도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하대.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도 좀 해야 된대. 이 얘기 듣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미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장비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요, 취미가 없는 것보다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취미를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요, 취미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축구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요. 러닝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취미가 있기에 자신의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우리 반지분들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뭐 수다, 라디오 듣기, 산책하기, 짧은 사연 적어보내기. 저는 뭐 이런 것도 다 취미 생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거나 어깨춤 춰보는 거 어떨까요? 이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베이로의 뜬다 뜬다,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조은세의 하트 하트.

베이로의 뜬다 뜬다,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조은세의 하트하트 듣고 왔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취미입니다. 취미와 관련된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이영희님께서는요, 응디 저는 원래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취미만 없나요? 흥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족들이랑 있는 것만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몸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봤는데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인 것 같다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일 때문에 타지로 떠났고 남편도 10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도 없어지고 무표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제 상태를 알게 된 딸이 어느 날 미안하다면서 고향집에 내려와서 앞으로 주말마다 내려올 테니 같이 이곳저곳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째 주말마다 딸이랑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트로트 콘서트장도 가게 됐죠. 처음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후로 열심히 노래도 찾아 듣고 TV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은간시 라디오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밝은 노래를 들으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취미는 트로트예요. 우리 딸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오늘도 강은씨 라디오 틀어놓고 취미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취향 저격입니다. 강은씨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랬죠? 아휴, 이게 참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타지로 보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프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참 인생은 내가 그려놓은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 마음들을 어디다가 표현할 데가 없어. 애들은 바쁘겠지. 뭐 그렇다고 툭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없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막 깊어지니까 아휴 그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어디다 말을 못해서. 그죠? 영인이 우울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충분히 좋아지셨지만 트로트 덕분에 혹시나 또 우울한 생각이 드시면 응디한테 바로 말해주세요. 1번. 저한테 1번으로 말해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영희님의 트로트가 취미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주 신나는 곡으로 제대로 골라주셨어요. 은간의 맏내딸 박현우의 웃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반짝이 신계수님께서는요. 저는 꽃을 돌보는 게 취미예요. 죽어가는 꽃도 저한테만 오면 금방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꽃을 사랑하게 되네요. 오늘도 집안의 꽃을 가꾸면서 응디 라디오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꽃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을 하시는 거라서 아름다워요. 꽃을 잘 다루는 분들 보면 아름다워요. 꽃의 여신 같달까. 다음에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꽃 이쁜 거 피면. 개수님께서는요, 윤수연의 꽃길 신청해 주셨어요. 앞서 영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은간의 맏내딸, 박현우의 웃자에 이어서 분위기 있는 곡, 윤수연의 꽃길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간의 만내딸 박현호의 웃자, 윤수연의 꽃길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노래방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786님께서 응디 오늘은 1시에 퇴근해서 생전 처음으로 페디큐어 받고 왔어요.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여름 되면은 이제 저도 손은 네일 아트를 안 하거든요. 아가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참 화려하게 막 길게도 막 하고 막 뭐 붙이고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깨끗하게 있는데 발은 네, 저도 페디큐어는 여름 되면 합니다. 조금 이제 나의 그 일탈을 이 발가락에 색을 입힌달까 빨간 것도 칠했다가 시커먼 것도 칠했다가 그 발은 뭐 이렇게 뭐 요즘 샌들 같은 거 신으면은 밖에 보이니까요. 해놓으면 예쁘죠. 잘하셨어요. 기분 전환도 하고 그렇죠?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오광혁의 신나라 신, 이승현의 오피스텔, 그리고 현철의 당신 없인.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응안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빛예서의 활짝 피어나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현재기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8km, 더 지나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0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지나 양재에서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는 9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새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호법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0: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준은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걷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을 뺏겼을 수도 있고 듣고 있던 노래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버스나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창밖을 멍하니 보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그런 순간이 불쑥불쑥 오고는 하죠. 우리의 뇌가 나를 최상의 상태로 동기화할 때 나오는 신호라고 합니다. 나를 가장 편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애쓰는 중인 거래요. 지금부터 우리도 같이 좋아하는 노래 실컷 들으면서 나다운 나를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주주 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걷거나 산책을 할 때, 노래를 들을 때, 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볼 때, 커피를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멍해지는 순간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데 몰랐는데 우리의 뇌가 나를 최상의 상태로 동기화할 때 나오는 신호라고 합니다. 나를 가장 편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부터 2시간 제가 그런 빈틈을 만들어 드릴게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주 더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또 어김없이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7754님이 주신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충남 보령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이라 대천 해수욕장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령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듯합니다. 7754님이 보내주셨어요.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냉면 가왕이라는, 오 재밌네요 닉네임이. 냉면 먹고 싶다. 여기는 경남 함안입니다. 신랑이랑 시원한 밀면 한 그릇 먹고요. 동네를 산책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용하게 쉬어가는 주말을 보내고 봐요. 그쵸. 평일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데 주말에는 조금 휴식을, 쉼을 좀 가지시면 훨 낫겠죠. 컨디션 조절하는데도. 냉면 가왕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540님이 주신 문자예요. 나이 70에 아이들이 보내줘서 울릉도, 독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날씨 운이 따라줘서 독도에 내렸는데 발을 딛는 순간 애국심이 들더라고요. 라라랜드 애청자 박성희 여사와 좋은

뭐 단순히 섬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고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쪽 끝에 있는 섬이잖아요. 뭐 오랫동안 뭐 영토 문제,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직접 가보면 진짜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울릉도 갔다가 독도 가서 아 여기가 그 독도구나 라고 맛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6540님 울릉도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에서 박미영님이 신청하신 곡을 듣겠습니다. 빅뱅의 뱅뱅뱅.

신현숙님, 배드민턴 번개가 생겨서 체육관에 왔는데 헐, 아무도 안 와요. 벌써 17분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와요. 30분 딱 채워서 기다리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왜 그런 거지? 번개를 해놓고? 이 배드민턴 참 재밌는데, 그쵸? 6959님, 콩디는 모기에 잘 물리는 편인가요? 다른 사람 다 물려도 저만 물려요. 아, 그래서 진짜 여름 되면은 모기하고 사투를 벌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게 되면 긴팔을 꼭 가지고 가요.

수국 보러 수목 왔는데요. 꽃을 본 건지 모기 뜯기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국은 예뻤습니다. 이쁘죠? 우아하죠? 수국. 그리고 2088님. 콩디, 저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있냐면요. 텃밭에서 아욱 뜯고 있습니다. 아욱 뜯어서 넣고 건새우도 넣고 아욱국도 끓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후덥지근하지만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낼게요 하셨습니다. 어우, 아욱국 맛있겠다. 예전에는 이 아욱국, 된장국, 뭐 시래기 뭐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먹게 됐는데 끝맛이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아, 몸에 좋아. 이 얘기 들으면 저는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74님 보내주셨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서울 나들이 왔습니다. 콩디.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분명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 먹고 장도 보고 했었는데 시간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여행은 아니지만 엄마와 청계천을 걷고요. 광장시장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실컷 들어주고 갈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4874님.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와의 데이트는 좀 특별하죠. 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도 내 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4874님 딸이 아니라 친구처럼 엄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연, 이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240님이 신청하신 곡 SES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홍선미님이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H.O.T의 행복.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풀리로 함께해요.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장정윤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이 평일입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으로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주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으로 실습을 가요. 주말에는 예전에 다니던 김밥집으로 알바를 갑니다. 새벽 출근이라 피곤하긴 하지만 지금의 고생을 언젠가 보람차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격증 합격하면 잠깐이라도 짬내서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그 설렘을 오늘 청풀리에 미리 담았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지금 이 시간에도 갓생 사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장정윤님의 청풀리였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아, 비행기 타고 싶다. 그쵸? 이승기님, 여행을 떠나요. 아우, 떠나고 싶다, 여행.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정윤님, 저는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고, 월화수목 금금금일지 모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은 제 주위에도 후배들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이수하고 또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으로 또 투입이 됩니다. 우리 장정윤님 자격증 취득 꼭 하셔서 병원으로 실습 이거 엄청 힘들다던데 이것도 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풀리의 주인공은 김 병수님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인지 자다가 자꾸 깹니다. 어제도 눈을 떠서 시계를 보는데 새벽 5시도 안 되었더라고요. 다시 눈 감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길래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서재에 갔습니다. 제가 혼자 바둑 두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서재에서 바둑을 두다가 문득 신혼초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는 바둑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바둑한테 질투했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지금은 억척 아짐이 되었습니다. 질투쟁이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청풀리의 노래 신청해봅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변진섭의 숙녀에게 장필순의 어느새 아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김병수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변진섭의 숙녀에게, 장필순의 어느새,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빠도 바둑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바둑은 돌을 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놓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는데,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장정윤님, 김병수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오미숙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연희에서 홍제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또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도 봉천터널 중간에서 출구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쪽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도휴게소까지 10km 어렵습니다. 또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첫 키스만 50번째 삽입곡 더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듣고 왔습니다. 코코모로 아주 익숙한 더 비치보이스의 또 다른 히트곡이었습니다. Wouldn't It Be Nice 정말 좋지 않을까? 멋지지 않을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애덤 샌들러,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루시는요. 잠이 드는 순간 그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루시와 사랑에 빠진 헨리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이 처음인 것처럼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지금 누군가를 만약 사랑하는 중이시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

또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내키기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2: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토보. 매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도토보.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6년 7월이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에 첫째 주 차트를 챙겨왔어요. 1216님 라라랜드 들으면서 도서관에 있는 고3 딸 저녁 챙겨주러 갑니다. 토토본 들으면서 저도 고딩때로 돌아가 볼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3040님 남편이랑 동갑이라 같은 시절 비슷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스토리가 많겠습니다. 오늘도 토토본 듣다 보면 그때 얘기 실컷 하게 되겠죠? 하시면서 3040님이 또 토토본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커피 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원한 커피가 또 걸린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퀴즈 나갑니다. 1996년도에요. 7월 첫째 주 차트가 되겠습니다. 1위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나갑니다. 가수 이름을 알려드리면 김건모예요.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사 힌트를 좀 드리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드릴까요? 앨범 힌트를 드리면 4집 타이틀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유치하면서도 재밌죠. 이런 거 빠지면 좀 섭해요.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은 과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을 거예요. 시원한 커피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본,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해볼까요?

녹색지대의 끝없는 사랑 이번 주 9위. 나는 왜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떠나는 거야. 더 행복해야 할 너의 내일을 위해서 말이야. RF의 찬란한 사랑 이번 주 8위.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봉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10위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쿨은 히트곡들이 참 많습니다. 아로하도 있죠. All for you도 있죠. 해변의 여인, 운명, 작은 기다림. 또 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또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한 장의 추억. 슬퍼지려 하기 전에 정말 많네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12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8위는 알리에프의 찬란한 사랑이었어요. 단발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성욱 씨. 이성욱 씨의 그... 정말 한 번만 더 들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이 이성욱 씨의 모습을 또 만날 수 있는데, 아 이거 매번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오, 이성욱 씨 이런 것도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좀 막 이렇게 좀 그 있잖아요. 오돌오돌 거릴 수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이성욱 씨 이 부분 진짜 잘 살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너 벌써 나를 다 잊고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니지? 알리에프의 마음속을 걸어가. 오, 이번 주 7위.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미울 때도 내가 초라할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꼭 안아줘야 돼. 알겠지?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이번 주 6위. 나도 알아. 네 주변에 남자가 한둘이야. 근데 왜 너는 늘 외로워 보일까? 내가 너의 진짜가 되게 해줄래. 김보영의 풍요 속 빈곤 이번 주 5위.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6위 그리고 5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고.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입니다. 6위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상큼한 곡들

로 사랑받았었죠. 그리고 5위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듣고 왔습니다. 이 집 타이틀 곡이었었고 당시 무대에서 만보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선정 씨였습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춤을 추던 김부용 씨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소리로 다른 분과 통화를 하다가 목소리로 인사만 나눴는데 아직도 힘이 차더라고요. 이선정님. 토토본 시간에는 퀴즈도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나갑니다. 1위 곡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사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이 곡이 4집 타이틀 곡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 정답은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힌트 주는 것 같아, 시험 볼 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요. 시원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가볼게요. 라라라리라라 그녀를 만나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게 달라졌대요. 윤종신의 환생. 이번 주 4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에 올라가 소리치는 게 최고래요. 가슴을 쫙 펴고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암요 암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이번 주 3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4위 윤종신의 환생, 3위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오는 길에 원래 오빠 만났는데 아주 환하게 개구쟁이처럼 절 보고 웃어주더라고요. 90년대 당시에 춤꾼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던 동갑내기 두 분입니다. 강원래 씨 그리고 구준엽 씨. 두 분 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클론으로 듀오를 결성을 해서 처음 활동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아주 대박났죠. 그 후에도 초련도 있죠. 난도 있죠. 도시탈출. 너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윤종신 씨의 환생. 이 곡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곡입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만나볼까요?

하늘을 올려다본다. 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너를 떠올려본다.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번 주 2위. 너를 처음 본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줄 날이 얼른 얼른 왔으면 좋겠다. 김건모의 스피드 이번 주 1위.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떨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이번에 라라랜드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였습니다.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셨네요. 이 90년대 신승훈 씨와 김건모 씨를 두고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라 많은 분들이 표현하곤 했었죠. 근데 두 분이 다른 스타일로 9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2위 곡은 신승훈님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 샌디가 있을 뿐. 그리고 1위 곡은 김건모님의 스피드.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종암에서 기름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서울교에서 여의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는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광암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노진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축하를 건네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심드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괜히 배가 아파서 질투를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린 좀 다르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서로의 좋은 소식을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또 힘들 땐 같이 보듬고 달래주면서 우리 그렇게 벌써 4년을 함께 했네요. 곁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그랬듯 함께 기꺼이 서로의 옆자리를 꽉 채워보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으로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스트인 네 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빰빠람빠람빰빠람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스드인 4주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빰. 축하합니다. 저 노래할 때 역시 스트인들 같이 따라 불러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야 365 곱하기 4 매일 만나는 거니까 아 4년을 고스란히 같이 달렸습니다. 귀갓길 퇴근길에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참 식상한 말이기도 하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아, 1년, 2년, 3년, 이제 4년째 함께 한다는 건 이 여간 좋은 친구가 아니죠. 예, 항상 믿음과 사랑과 애정, 걱정, 배려 이런 게 다 뭉쳐야 하루하루 쌓아서 4년을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스티인 덕분입니다. 그 수많은 채널들 또 다른 매체들 그리고 저녁 시간대 엄청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틀어놔주시고 발견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무럭무럭 4살 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 늘 그랬듯이 차곡차곡 하루하루 내일 또 만나는 사이 예, 그렇게 우리 손 꼭 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 7월 4일 날 역시나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아, 우리 스트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좀 볼까요? 우리 초이님께선 인디 여기는 파리예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집안 어두운 곳만 찾아서 일하고 있답니다. 유유. 노래라도 시원한 거 들으면서 정신승리하고 싶습니다. 터보의 화이트 러브 들려주세요. 파리에 계시는군요. 아, 그렇지 않아도 기사에 아,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철이면 유럽 더위, 폭염. 아, 너무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던데. 우리 초이님께서 아, 거기 가 계시네. 스트링 특파원 어떻게 괜찮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에어컨 그 시스템 관련해서도 아, 나라마다 좀 말이 많더라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집행을 해가지고 막 에어컨이 보급되고 막 뭐 이런 저기 그런 사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쉽게 찬 바람을 쐬기도 힘들고 그냥 자연의 이 폭염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 너무 많이 됩니다. 아, 또 일하러 가신 모양인데 얼른 탈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 스드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콩 어플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고맙고요. 예, 친구로서 정말 걱정 더 심하게 들어갑니다. 예, 걱정됩니다. 자, 3168님.

예, 잘 많이 파시고 제값 받고 파시고 예, 보람 좀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죠? 신청하신 노래들 예, 듣고 오겠습니다. 터보의 화이트 러브 그리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터보의 화이트 러브,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아유, 파리 소식, 유럽 소식 들으면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도 장마가 좀 늦어져서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비 피해도 좀 적었으면 좋겠고 무더위도 좀 덜했으면 좋겠고 갈수록 무더위가 심해진다. 평년 기온을 뭐 갱신하는 무서운 더위다 이렇게 하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정님께서는 김해예요. 막내 학원 픽업 하러 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유의 라일락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시간에는 또 아이 픽업 하시고 또 공부하라고 들여보내시고 이런 시간대이기도 하죠. 우리 아들이 이동 중에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임기인님께서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가사가 다 좋지만 특히 악착같이 살잖아 이게 좋더라고요. 악착같이 사는 장미 같은 우리네 인생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악착같이 살잖아 예. 이 부분이죠. 맞아요. 우리 하이키 분들이 이 노래로 크게 히트를 쳐서 근데 내용도 좋고 정말 좋았거든요.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요. 기인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노래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미정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유의 라일락 먼저 듣고요. 여기에 QWER의 고민 중독을 살짝 들은 다음에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까지 듣고 올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들려드렸습니다. 아, 토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4754님은요. 아, 수면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괜히 걱정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로 저 좀 진정시켜주세요. 아, 수면 검사 예약 잡아놓으셨군요. 하루하루가 가까울수록 아, 금식도 해야 되고 수면 검사. 저는 그 저도 약간 겁나는 스타일인데 끝나고 나서 그 수면 마취가 안 깨가지고 헛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저희 멤버들이랑 함께 건강검진을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깨어났는데 제 멤버 그때 이제 막내 멤버가 있었지. 막내 멤버가 호진이 형 되게 웃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라고 했는데 나 기억도 안 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 이상 없어.

습니다 했더니 제가 아 건강해 아 나 건강해 아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 와, 그 무의식 중에도 칭찬 들으니까 나 건강하다고. 아, 이 자의식 어떡할 거야. 그렇게 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왔대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만큼 우리 6754님도 걱정 없을 거예요. 별 이상 없고 지금 검사를 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뭐 이상이 없더라도 매해 규칙적으로 검사하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별일 없을 겁니다. 걱정 말아요. 6754님.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1339님께서는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린 제 첫사랑.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봐요. 전람회 기억의 습작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첫사랑의 열병 겪으신 것 같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런 정보는 없고 긴 시간 동안 사랑을 안 하다가 정말 내 이상형을 만나서 첫눈에 반한 그 사랑을 만나서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 꼭꼭 붙들어 맸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봅니다. 사랑도 이렇게 커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여러 번 최선을 다한 사랑 끝에 이제 마지막 사랑이 내게 온다. 저는 그렇게 꼭 믿습니다. 일단 그 마음 생채기 딱지 잘 질 때까지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로 위로해드릴게요. 6754님께서 신청하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 제로
2: 영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좋은 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9: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월 4일 스드인 4살 생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2114님,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휴대폰만 보는 아들 덕에 참 화가 차오르네요. 중간고사 때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더만 기말고사는 아주 방학 때 친구들이랑 놀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정말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근데 말을 꺼내면 싸울 것 같아서 노래 신청해봅니다. 로이킴의 왜 그래 들려주세요. 유유. 아, 정말. 알죠. 매년 매 시험 기간 하여튼 사시사철 벌써 이제 4년째 우리 학부모님들의 사연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와 그냥 저는 되게 그냥 부러워요. 되게 아 이거 그냥 부럽다. 아 제가 나중에 이런 경우를 겪으면 우리 스드인들께서 차곡차곡 쌓아주신 이런 하소연들, 푸념들, 조언들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 공부를 참 미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때 생각해보면 아 그래 우리 때는 더 막 공부하라 했었나? 아닌가? 고등학교 때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살짝 성에 안 차는 결과를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예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아드님 마음속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부모님과 이렇게 방송상에서 지켜보는 삼촌은 속이 타들어가네요. 저는 부모님 편이거든요. 로이킴의 왜 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아드님 사춘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로이킴 왜 그래 들으시고 2부에서 또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만 3km 주춤하고요.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가량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3km 주춤하고요. 인천 쪽은 석수에서 광명터널 더 지나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4km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윤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석 님께서 신청해 주신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틴들께서 신청하신 노래 쭉쭉 들어보는 아주 감미로운 시간, 신청곡 하이웨이가 준비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요, 신청곡 하이웨이를 살짝 바꿔서 축하해요 하이웨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스윗드라이브 4주년을 축하해 주신 사연들 모아봤고요. 또 스틴들의 각자 일상 속에서 축하할 만한 사연들도 예, 모아봤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즐겁지 아니한가? 축하해요, 하이웨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이죠. 오늘은 서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축하해 볼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분들 같이 나눠주세요. 4422님, 요즘 애들은 무슨 노래를 듣나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인디 목소리에 반해서 정착한 청취자입니다. 벌써 4년이나 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언제 들어오셨나? 언제부터 듣고 계셔서 4주년을 맞으셨는지 또 궁금해지면서도 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날이 더 많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305님, 한결같은 사람 바로 인디. 따뜻한 목소리와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평범한 날들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지금처럼 함께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한결같다. 아유, 우리 스탠들께서 한결같으니까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줄줄이 엮어서 4년까지 온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날들이지만 이렇게 서로 속을 내어놓으면서 이야기 나누게 되면 그 특별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DJ라는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보람찬 것 같아요. 박지영님, 첫 방송 생각나네요. 침 꼴딱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잔뜩 긴장한 인디 덕에 같이 긴장하면서 들었었는데 이젠 여유 가득한 인디의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6시마다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인디 너무 축하해요. 아, 우리 박지영님, 그렇죠, 소나무 스드인 첫날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유, 그때 거 다시 이렇게 보잖아요. 아우, 못 봐주겠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그런데다가 항상 멤버들이랑 같이 진행하고 같은 공간에서 항상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혼자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롭고 진짜 아우 이상했어요 저. 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축하해요,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7330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축하받고 싶어서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제법 큰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는데요. 다행히 양성 신생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앞으로 건강검진 잘 받고 관리도 더 신경 쓰려고요. 소름 끼쳤어요. 오, 진짜 다행히 이 삼음절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제 일처럼 이렇게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참 괜찮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에 발견해서 더 괜찮다, 내 건강에 더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6025님,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남편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물론 고딩 딸아이와 합작품이었지만요. 크크. 딸이 검색해서 감자 미역국 레시피를 찾았고요, 남편이 감자를 열심히 썰어서 맛있게 만들어줬답니다.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인디의 축하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선하예요. 그럼요, 선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남편이 20년 만에 이렇게 음식을 할 정도로 그동안은 정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속 끓이는 일들이 많았겠다 싶습니다만 아니겠죠. 행복한 생일을 이 날을 위해서 남편이 기다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아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멜로망스의 선물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우리 스틴들의 축하할 일들 만나볼게요. 6473님 만세! 우리 아기가 드디어 통잠 잡니다. 등에 센서라도 달렸는지 눕히기가 무섭게 깨는 통에 저도 남편도 잠을 못 자서 아주 산송장처럼 지냈는데요.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감격스러운 날이 오네요. 남편이랑 조용히 축배 들기로 했어요. 아기 깨면 안 되니까. 시끄러운 건배는 생략. 와, 진짜 기념할 날이다. 우리 아기가 계속 엄마가 없으면 울고 아빠 없으면 울고 이랬던 시간이 계속 되다가 야, 이제 좀 컸네. 우리 아이가 이제 편하게 혼자 잠들 수 있다. 하지만 조용해야 돼. 또 일어날지 몰라. 3123님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는데요. 세상에, 위층이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도파민이 터져버려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제 푹 잘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신나. 아우, 3123님은 또 다른 이유로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네요. 참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긴 한데 이사를 가야만 이 고통이 끝나는 건가 생각돼서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좋은데 마음이 아파. 노래 다비치의 팡파레, SS의 달리기, 그리고 쿨의 All For You 준비했어요. 듣고 오시죠.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월 4일. 네.
2: 생일 이전부터 제가 7월 4일,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방송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7월 4일, 영화도 7월 4일 생이라는 그 미국 관련한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더 쉬웠던 날이기도 합니다. 7월 4일. 그렇네요. 저도 7월 4일 생으로서 우리 스티인과 4년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 항상 이 여러 가지 사연이 도착을 하는데 4주년 축하 사연 정말 많이 도착했고요. 각자 일상에서 기쁘고 축하 박수 받아야 될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시간의 제약상 많이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 마음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작은 기쁨도 크게 소위 뻥튀기해서 축하드릴 수 있도록 항상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여러분만 믿고 갈게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2100님께서 신청하신 어반자카파의 Just the Two of Us 준비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드릴로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리면서 이제는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곤 흐름 수월합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한강대교부터 고장차 구간까지는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짧은 정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3km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 타이어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눈을 감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무엇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눈을 감고 집중해야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나 누군가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때문인지 어지러운 내 마음 때문인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잠시 눈을 감고 헤아려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shake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1: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 콩가.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4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사람의 오감 중 정보를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시각이라고 하죠. 하지만 쏟아지는 시각적인 자극에 현대인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거부할 자유 또는 빼앗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죠. 그냥 노래 한 곡과 함께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332님이 신청하신 까오마 람바다 들었습니다. 오늘 직장인 조기 축구 대회 했답니다. 전북 임실 잔디 축구장에서 했는데요. 저희 충남 장항팀이 5-1로 인천팀을 이겼네요. 경기가 몇 번 더 남았어요. 쭉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예. 5-1이면 콜드게임 아닙니까? 이거 거의. 와, 인천팀 어떻게 해. 예? 아니, 보통 한 2-0이나 3-0으로 이겨도, 예, 진팀은 이게 굉장히 치욕스럽거든요. 예. 한 골도 못 넣는 경우에는 정말, 예. 그러니까 지더라도 한두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노골이면은, 와, 이건, 야, 진짜 그 응원 와준 사람들한테도 이게 볼 면목이 없고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골을 넣긴 했지만 5-1이 웬 말이에요.

이런 결과도 나왔겠죠. 와, 실력이 아주 뭐 대단한가 본데요. 충남 장항팀. 오, 쭉 이 기세를 예 이어가시면은 종합 우승까지 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이기면은요, 좀 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경기 정도는 또 졌다가 약간 역전하는 그 맛이 있어야 또 이게 짜릿하거든요. 계속 이기면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 오늘도 이겼구나 약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스포츠는 드라마잖아요. 예,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안희로 씨, 요즘 날벌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배송하는 지역은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자동차 불빛 보고 달려드는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큰 벌레들은 쿵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요. 차에 벌레들 사체도 엄청난데 세차를 해도 다음날 되면 똑같아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안희로 씨 그러시죠. 보니까 그 파주 일산 요 근방에서 배송일을 하시니까 어우 아무래도 그쪽이 좀 예 그렇겠네요. 예 습지도 있고 뭐 도 많고 예, 산들이 또 둘러싸여져 있어서 아 그러실 겁니다. 예. 세차를 그러면 좀 뜸하게 하세요. 예. 근데 진짜 더러워진 차를 보고 있으면 또 하고 싶긴 한데 이걸 또 매일매일 이런 일을 겪으시니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참 예, 많이 쓰십니다. 아 여름에는 또 배송하시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힘드시고 그쵸? 자 안유로 씨한테 오랜만에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린데이의 Basket Case 신청하셨습니다. Offspring Come Out and Play.

안희로 씨가 신청하신 Green Day, Basket Case, 그리고 Offspring, Come Out and Play 두 곡이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53님, 오늘은 아내가 밥맛을 가는 날이에요. 저는 집에서 애들 돌보는 날이죠. 얌전히 꿈디 방송 듣습니다. 아내가 부럽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날이 있나 보군요. 예, 아내분이 밥맛을 가는 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있어야죠. 예, 그럼 아니 나머지 날들은 1, 2, 5, 3님은 없으십니까? 예. 오히려 저기 아내분보다 더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나가신다라기보다는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인지, 예, 한 달에 한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예, 아내분도. 육아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행간은 못 했겠네. 얌전히 꿈디 방송 듣습니다. 아내가 부럽습니다. 뭘 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도통 감을 못 잡겠어요. 예, 그러면 얌전히 예 방송 들으시면서 아이들 돌보시죠. 전동명 씨, 가끔 형님이 뉴스 진행하는 거 들으면 놀라요. 내가 알던 형이 아닌데 예, 라디오에서의 꿈들은 푸근한 동네 형 같아서 좋습니다. 저희 라디오 뉴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주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니까, 예, 본업 중 하나니까 라디오 뉴스를 하는데, 왜 꽤 전문성이 좀 느껴집니까? 제가 뉴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제가 드림팝 진행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죠. 뭐 많다면 많은 건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려고 하면 약간 정색을 하고 긴장을 하게 돼요.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한때 그러니까 이렇게 드림팝 진행하듯이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는 게 제 어떤 약간 제가 추구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뉴스를 몇 번 이렇게 했더니 듣는 사람이 듣더니 하나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보가 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뉴스가 어느 정도 좀 긴장감이 있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그렇게 변신을 한답니다. 예. 권기현 씨가 신청하신 Dire Straits, Sultans of a Swing.

닐 세다카 원웨이 티켓 809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회사 접으시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게 됐어요. 네, 닐 세다카 원웨이 티켓은 너무 올드팝일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해봅니다. 정래경 사장님, 네, 50년 넘는 젊은 청춘 바쳐오신 열정과 자식을 위한 헌신 존경합니다. 와, 50년. 야, 말이 50년이지 반세기를, 어휴, 회사를 이렇게, 예, 운영해 오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예. 또 8097님이 알아주시니까 아버지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아마 흐뭇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예. 원웨이 티켓, 예, 올드팝 아닙니다. 저희 드림팝에서 틀면 올드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시죠? 예. 예, 정래경 사장님. 아, 그간에 많이 쓰셨고, 예, 앞으로의, 삶도, 예, 늘, 예, 활기로 가득하시길, 예, 저도 바라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동은 씨, 아버지가 더덕을 한가득 해오셔서 그 껍질을 혼자 다 벗겼더니 어깨에 담이 왔어요. 이젠 절대로 이런 거 캐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캐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오라고요. 오늘은 감자탕에 소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담 걸렸을 때 소주 마셔도 될까요? 안 되나? 와인은 마셔도 되나? 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음주 전문가입니까? 네?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이게 또 더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나눠주고 오시지. 그러니까 까서 나눠주라는 말씀이신가? 아, 이거는 더 싫은데. 아니, 먹을 사람이 까야지. 왜 우리가 다 까서 이걸 나눠주냐고. 아니, 그 식당 하시잖아요. 지금, 예, 차이니스 레스토랑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이동훈 씨? 예. 와, 이 식당 일도 힘든데. 아, 이런 날이 있죠. 예, 감자탕에 소주 한 잔. 한 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자탕에 와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저도 땡기지가 않아요. 예. 방선경 씨, 어제 일하다 발목을 다쳐서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예, 근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1층 어머니 댁에, 네,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아요. 아침에 마누라가 아픈데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화냈더니 할 일 마치고 갈게 하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 아이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아프실 때는 좀 손과 발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에이, 야속하죠. 아, 참. 그걸 예감을 하시고 어머니 집으로 탈출을 하셨나? 좀 그렇다. 예. 3400님, 요즘 제주 애월바다는 낚싯배들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징어잡이 처리인가요? 그쵸? 예. 사진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신청곡 될까요? 예.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까지 두 곡이에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세일링 3400 님이 신청하셨고요. 로즈 스튜어트의 세일링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071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중목욕탕 다녀왔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문구들이 붙어있더라고요. 품격을 지켜라.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근데 여러 대의 선풍기에는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있고 탕도 관리가 안 돼 있고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목욕탕도 품격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게 이게 뭐예요? 에? 아니 탕자체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잘 못해요. 예, 깨끗하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왜 어느 뭐 골목이나 이런 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또 버려요. 예, 그런 거랑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음에는 가셔서 용기 내서 한번 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 정도는 뭐 고객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혜영 씨, 김은지 씨의 신청곡이에요. 블링크 캐스미.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장마 소식에 고속도로 교통량 전반적으로 감소했었는데요. 도로 정체도 비교적 빠르게 해소되면서 대부분의 길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회덕 분기점 부근으로 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역시 감곡 부근으로 갓길에서 고장난 차 정리 중입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인 영동선이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강원권인 진부에서 동두내 쪽 이동 가장 힘겹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이 적당한지 잘 점검하셔서 빗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 Our City의 Hot Air Balloon 448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1992년에 개봉한 영화 사랑의 행로로 함께합니다. 이야기는 36클럽을 전전하는 피아니스트 베이커 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늘 같은 무대, 늘 같은 레퍼토리. 권태에 빠진 두 사람은 새로운 여성 보컬을 영입하기로 하죠.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수지 다이아몬드. 그녀의 등장으로 형제의 음악과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형제인 제프 브리지스와 보 브리지스가 피아니스트 듀오 베이커 형제 역을, 미셸 파이퍼가 수지 다이아몬드를 연기했습니다. 오리지널 스코어는 재즈와 영화음악의 거장이죠. 데이브 그루스인이 작곡했고요. 재즈 스탠다드가 영화 곳곳을 채우며 인물들의 감정을 깊이 묘사했습니다. 오리지널 스코어부터 듣죠. 데이브 그루스인이 만든 사랑행로 메인 타이틀곡입니다.

허름한 클럽 라운지, 뿌연 담배 연기와 조명 사이로 베이커 형제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형 프랭크와 동생 잭, 한때는 베이커 형제란 이름으로 찬란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작은 호텔과 36클럽을 전전하는 소위 퇴물이 됐습니다. 매일 같은 무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레퍼토리, 관객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박수 소리도 예전 같진 않죠. 끝이 보이는 연주자의 삶,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형제는 결국 두 대의 피아노 사이에 한 여자의 목소리를 채워넣기로 하죠. 그러나 수십 명이나 되는 지원자 중 그 누구도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는데요. 그때 낡은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얼굴, 사과 대신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여유를 부리는 여자, 말투도 행동도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니구나 성급히 결단을 내리려던 찰나, 여자의 노래소리가 허름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녀를 향한 형제의 의심은 이내 감탄으로 바뀌죠. 영혼 없이 건반 위를 떠돌던 제기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여있던 베이커 형제의 삶은 수지 다이아몬드, 그녀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지의 매혹적인 음색과 베이커 형제의 피아노 연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36클럽 라운지를 전전했던 그들은 그녀를 날개 삼아 단숨에 고급 호텔의 메인 무대에 서게 됐죠. 함께 연주하고 함께 식사하고 늦은 귀갓길을 나란히 걸으며 잭과 수지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대에는 잭과 수지 단 두 사람뿐입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잭이 연주하는 피아노 위에 누워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드레스가 검은 피아노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잭의 마음이 그 몸짓과 숨소리에 격렬히 흔들립니다. 애써 숨겨왔던 뜨거운 이끌림, 고독 속에 갇혀 살던 잭은 자유롭고 날것 그대로의 열정을 지닌 수지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건반 위를 유영하는 남자, 음표에 실린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의 음악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고독 속에 살아온 잭은 사랑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습니다. 결국 그는 수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시 익숙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죠. 진심을 거부당한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두 사람의 감정은 고스란히 무대 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관계는 베이커 형제 사이의 오랜 균열을 걷잡을 수 없이 벌려놓습니다. 결국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형제는 그동안 삼켜두었던 말들을 쏟아내죠. 그동안 애써 봉합해두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덧나기 시작하며 베이커 형제는 더 이상 같은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잠시 교차했던 세 사람은 자신만의 행로를 찾아 담담히 흩어지죠. 수지는 또 다른 무대를 향해 떠나고 프랭크는 피아노 학원을 차려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잭은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죠. 화려했던 삼중주는 막을 내렸지만 인생의 새로운 악장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삶이라는 긴 행로 위에서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 시어터 1992년에 개봉한 사랑의 행로였습니다. 영화 삽입곡 중에서 세 곡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Benny Goodman Quartet Moon Glow 제게 천재성을 대변하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수지 역을 맡은 미셸 파이퍼가 직접 부른 Make It Whoopi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시퀀스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수지가 피아노 위에 누워 부르던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My Funny Valentine 역시 미셸 파이퍼가 불렀고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이혜연 씨가 신청하신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5102님이 신청하셨어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886 쓰는 예, 중학생인데요. 시험기간만 되면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중학생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공부해야지 만 100번 외치다가 시험 하루 전에 문제집 펼치고 인생 최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고 냉장고 열어서 뭐 먹을 거 없나 찾고 결국 본격적인 공부 시작은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의 간절함으로 외운 게 시험에 딱 나오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전국의 벼락치기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아,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표현력이 글을 너무 잘 쓰는데?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잘 나올 학생 같은데요? 네, 의심 탐지기가 잠깐 발동을 했었으나 이제는 믿어보려고 글 너무 잘 쓰지 않아요? 예, 예. 아니 뭐 별다른 단어가 없는데도 오, 예, 뭐 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예, 간절함으로 예,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오, 그래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 아니에요? 시험 잘 봤어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문원식 씨, 농장 앞 농막에서 고기 구워 소맥 한잔하며 듣습니다. 10년 전부터 주말마다 부지런히 내려와서 일궈놓은 농장이에요. 올해 퇴직하고 자유의 몸이 되니 너무 좋습니다. 퀸의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예. 아, 퇴직하셔서 너무 좋으시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예. 오늘은 Love of My Life 예. 마음에 드시겠죠? 예. 해리 닐슨의 Without You까지 두 곡 듣죠.

문원식 씨가 신청하신 퀸의 Love of My Life. 예. 신청하셨다기보다는 예, 퀸의 노래를 청하셨는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7811님 드림팝 들으며 사연으로 내 일상 공유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요. 그 일상을 돌이켜보니 늘 아이들이 주가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올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녁입니다. 누구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러던데 그 최선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어렵네요. 예. 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후회는 남아요. 예. 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괜찮다고, 예, 좋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쪽, 저쪽도 아닌.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열 씨가 신청하신 토미 페이지의 티파니 Close Your Our Eye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KBS 2라디오 이상호의 진입밥 토요일 밤 끝곡 Mary McGregor Torn Between Two Lovers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반면 창의적인 기업들은요, 회사의 예산이나 인력의 10% 정도를 자신들의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10%의 투자는 실패해도 좋다는 여유를 보여줄 뿐 아니라 가끔 그냥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한 것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낼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아무리 집중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살짝 딴 길로 빠져야 긴장이 풀려서 좋은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는 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인생의 10% 정도는 조금 엉뚱한 분야에 투자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 작은 여유가 경험의 폭을 넓히고 인생을 다양하게 즐기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god의 길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꼭 정해진 대로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대로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운을 잡기가 어렵죠. 물론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 안에 또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5210님, 오늘 시간이 많아서 엄마랑 바람 쐬러 나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저녁으로 파스타도 먹고 카페 들렀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하루가 알차네요. 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여유 있을 때 이것저것 하는 게 좋더라고요. 시간 쪼개서 하는 재미도 있지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참 소중합니다. 9568님, 저는 일할 때 하루 종일 라디오 듣는 떡방앗간 사장입니다. 워낙에 새벽 일찍 준비하니까 일찍 자야 돼서 이 시간은 거의 못 듣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심란해서 술 한잔하고 동네 걸으면서 듣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우리 떡방앗간 사장님의 속을 상하게 했을까요? 저도 친한 친구네 부모님이 떡집을 하셔서 떡방앗간 사장님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매일 고생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밤 그대를 귀하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기찬의 미인, 정우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110님, 저 오늘 진짜 충격 먹은 일 있었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절 먼저 알아봤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친구 옆에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기에 너 결혼 일찍 했단 얘긴 들었었어. 딸이 벌써 이렇게 큰 거야? 물었더니 세상에 예비 며느리래요. 저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 40대 중반인데 벌써 며느리 볼 나이라니? 제가 아직 미혼이라 더 충격이었나 봐요. 와, 세상에. 미혼인 친구가 네, 며느리 볼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충격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도 참 일찍 결혼하는 셈이네요. 그쵸?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또 대를 잇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한

부모님 자녀들이 또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던데요. 0303님, 얼마 전 헌혈 125회 달성했습니다. 15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처음 시작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 서울역을 지나던 중 우연히 헌혈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125회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헌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와, 125회라니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이게 참 헌신이거든요. 사실 시간도 내야 하고 또 건강도 받쳐줘야 하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4931님, 아내 몰래 낚싯대를 샀습니다. 주문사항에 택배는 꼭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고 커다랗게 적어놨는데 택배가 집으로 도착했네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게요. 진짜 차라리 말을 하지. 예, 무언의 이 눈빛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김건모의 미안해요. 박선주의 잘가요 로맨스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7월,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즐기러 떠나보려고요. 이곳은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충남 부여고요. 눈앞에 형형색색의 연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 국남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서동요의 주인공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한창인 이 축제 이름도 서동 연꽃축제입니다. 연못에 반영된 푸르른 하늘, 탐스러운 연잎 위로 반짝이는 햇살, 바람에 실려오는 연꽃 향기, 거기에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깃든 전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낭만지수가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 들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연꽃 주변으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서 낭만을 넘어 황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역시 축제의 꽃, 푸드트럭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낭만도 좋지만 우선 여기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부여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을 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한 곳인 정림사지로 발걸음을 옮겨볼게요. 정림사지는 백제 사비 도읍기에 세워진 사찰인데요. 절 건물은 현재 사라지고 없지만 절터와 유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있어요.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강암 석탑인데요. 압도적인 느낌보단 단정하고 균형이 잘 잡혀있고요. 탑의 네 귀퉁이가 부드럽게 살짝 들려있는 모습은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석탑 뒤쪽 건물 내부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걸로 추정되는 석조열의 좌상도 있는데요.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 훼손돼 있지만 긴 세월을 견딘 흔적들이라 이 자체로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백제 특유의 미학이 잘 나타나 있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혹시 백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바로 옆에 백제의 찬란한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으니까요. 한번 쭉 둘러보면서 오늘의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으셨습니다. 0515님, 오늘은 제 48번째 생일입니다. 친한 동생과 점심으로 삼겹살이랑 냉면 먹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신나게 놀다 왔어요. 같이 놀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동생이 삼겹살도 사줬어요.

만나지 못한 다른 지인들도 연락 와서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할 거예요. 와, 오늘 정말 풍요로운 하루 보내셨네요. 삼겹살, 노래방, 그리고 또 많은 축하들. 보통 그냥 혼자 조용히 보내는 분도 많은데 또 공호일호님 오늘 너무너무 다정한 생일 보내신 거 저도 축하드릴게요. 9922님, 청소하다 우연히 남편 비상금 발견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싸웠을 때 얄미워서 몰래 조금 빼서 썼거든요. 근데 아직 남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는데 그냥 속아주는 걸까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한번 확 빼서 써보세요. 한 반 이상을. 그때 그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단칼 8487님 신청곡이에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현정의 단칼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미라님, 제가 작년 겨울부터 탱고를 배웠거든요. 몸치지만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추니 저한텐 대단한 겁니다. 다음 주에 발표회 하는데 설레고 떨려요. 파이팅 해주세요. 와, 발표회 할 정도시면 뭐 상당한 실력자이십니다. 작년 겨울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년인데 빠른 속도로 배우신 것 같네요. 탱고라는 게참 멋진 춤인 것 같아요. 유명한 영화 그 여인의 향기에서 네, 알파치노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탱고는 틀려도 그 자체가 또 탱고가 된다고. 미라님의 멋진 발표회를 위해 응원 드립니다. 7706님, 저 홈카페 만들었어요. 거창하진 않지만 재료 미리 사두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어 먹으니 이게 은근 힐링되더라고요. 늘 카페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만들어 먹으면 돈도 조금 절약할 수 있겠죠? 아, 엄청 절약되죠. 홈카페 제대로만 차려놔도요, 기분이 꽤 난다니까요. 아는 분은 커피 머신에 카페 간판처럼 이렇게 귀엽게 다는 그런 간판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달아보세요. 1960님,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적어서 평생 뽀글펌으로 풍성하게 보이려고 애썼는데 딸이 정수리에 붙이는 부분가발을 사줘서 그걸 붙였더니 정말 만족. 이번에 처음으로 뽀글이 아닌 굵은 펌 했어요. 제가 보기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와, 새로운 또 스타일링을 시작하셨군요. 그래요. 생각해 보면 또 찾아보면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죠. 소녀시대의 카라멜 커피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태희의 같은 베개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플라워의 걸음이 느린 아이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0: 설레인다
1: 싸이의 설레인다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6848님,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했어요. 저도 타지에서 자취하고 동생도 기숙사 생활하느라 본가는 부모님 두 분만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앉아 수박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더불어 평소엔 이 집이 얼마나 적막했을지 걱정도 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시간 나면 본가 자주 들려야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쵸, 참 간만에 가면 아유 진작 좀 올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참 쓸쓸하시기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계기로 자주자주 좀 놀러 가시는 거예요. 2286님, 중학교 2학년 딸이랑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남편과 냉동 삼겹살 먹고 왔어요. 최근에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도 잘 못했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재밌게 했어요. 어찌 보면 평범한 시간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냉삼 먹은 날은 특별한 날이죠.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려드릴게요.

강혜진의 네 개로. 앞서 들으신 곡은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었습니다. 2263님, 엄마 간병 11일 차입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엄마랑 크게 싸우기도 했고 또 화해도 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 될 일이 많네요. 오늘은 무릎도 조금 굽혀지시고 휠체어 타고 화장실도 처음 갔어요. 점점 더 나아지시겠죠? 엄마도 저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8인실인데 같은 방 쓰시는 모든 분들 얼른 완쾌하셔서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병실 쓰시는 분들까지 응원해 주시는 천사 같은 2263님. 이런 천사 같은 마음이면 또 어머님도 빨리 회복하시겠죠? 물론 간병하다 보면 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싸울 일도 생기지만 그 또한 또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겠죠. 8372님, 아빠랑 다투어서 말을 안 한 지 벌써 일주일. 고관절 수술이 계기가 되어 19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는데요. 따로 살았던 세월이 길어서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자꾸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아빠가 답답해서 결국 저도 폭발했어요. 이러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마음에도 없는 말에 서로 상처받고 제가 은근슬쩍 말 걸어도 입 꾹 닫고 대답도 안 하세요. 저도 아빠 말에 상처받았는데 제가 준 상처만 말씀하시네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족이겠죠. 만약에 타인이라면 양보하고 또 어느 정도 포기하고 거리를 두면 되는데 가족은 끝까지 기대하게 되고 또 원하게 되고 또 계속 함께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또 화해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쿨의 All For You 전해드립니다.

리치의 사랑에 임할 밖엔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은유님, 긴 유기견 입양 절차를 끝내고 저희 집에 드디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산책 갔다 왔는데 우리 볼이 어찌나 활발한지 볼이 따라 뛰어다니느라 저는 녹초가 됐네요. 그래도 볼이 덕분에 저도 이제 매일 운동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입양하셨군요. 이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데요. 그만큼 또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서 또 잘 정해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은유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보리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976님, 작년 가을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오이 하우스 농부입니다. 날이 더운 여름은 그나마 쉴 수 있어 행복하네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대는 게 이렇게나 좋은데 어쩌다 농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가을 되면 또 바빠질 테니 이 여름을 즐겨야겠죠? 그럼요. 가을 더 바쁘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오이가 탐스럽게 또 익으면 다 잊어버리실 수 있겠죠?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6316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요조 에릭이에요. 노스텔지아.

Nothing can ever change us. You already know. Yeah. Check it.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걷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을 뺏겼을 수도 있고 듣고 있던 노래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버스나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창밖을 멍하니 보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그런 순간이 불쑥불쑥 오고는 하죠. 우리의 뇌가 나를 최상의 상태로 동기화할 때 나오는 신호라고 합니다. 나를 가장 편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애쓰는 중인 거래요. 지금부터 우리도 같이 좋아하는 노래 실컷 들으면서 나다운 나를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주주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걷거나 산책을 할 때 노래를 들을 때 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볼 때 커피를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멍해지는 순간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데 몰랐는데 우리의 뇌가 나를 최상의 상태로 동기화할 때 나오는 신호라고 합니다. 나를 가장 편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부터 2시간 제가 그런 빈틈을 만들어 드릴게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주 더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또 어김없이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7754님이 주신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충남 보령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이라 대천 해수욕장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령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듯합니다. 7754님이 보내주셨어요.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냉면 가왕이라는, 오 재밌네요 닉네임이. 냉면 먹고 싶다. 여기는 경남 함안입니다. 신랑이랑 시원한 밀면 한 그릇 먹고요. 동네를 산책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용하게 쉬어가는 주말을 보내고 봐요. 그쵸. 평일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데 주말에는 조금 휴식을, 쉼을 좀 가지시면 훨 낫겠죠. 컨디션 조절하는데도. 냉면 가왕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540님이 주신 문자예요. 나이 70에 아이들이 보내줘서 울릉도, 독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씨 운이 따라줘서 독도에 내렸는데 발을 딛는 순간 애국심이 들더라고요. 라라랜드 애청자 박성희 여사와 좋은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콩디에게 보고 문자 해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울릉도는 진짜 날씨 운이 좀 따라줘야 스케줄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독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느끼는 이유가 뭐 단순히 섬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고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쪽 끝에 있는 섬이잖아요. 뭐 오랫동안 뭐 영토 문제,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직접 가보면 진짜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울릉도 갔다가 독도 가서 아 여기가 그 독도구나 라고 맛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6540님 울릉도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에서 박미영님이 신청하신 곡을 듣겠습니다. 빅뱅의 뱅뱅뱅.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게 되면 긴팔을 꼭 가지고 간답니다. 수국보러 수목 왔는데요. 꽃을 본 건지 모기 뜯기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국은 예뻤습니다. 이쁘죠? 우아하죠? 수국. 그리고 2088님. 콩디, 저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있냐면요. 텃밭에서 아욱 뜯고 있습니다. 아욱 뜯어서 넣고 건새우도 넣고 아욱국도 끓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후덥지근하지만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낼게요 하셨습니다. 어우, 아욱국 맛있겠다. 예전에는 이 아욱국, 된장국, 뭐 시래기 뭐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먹게 됐는데 끝맛이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아, 몸에 좋아. 이 얘기 들으면 저는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74님 보내주셨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서울 나들이 왔습니다. 콩디.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분명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 먹고 장도 보고 했었는데 시간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여행은 아니지만 엄마와 청계천을 걷고요. 광장시장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얘기 실컷 들어주고 갈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4874님.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와의 데이트는 좀 특별하죠. 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도 내 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4874님 딸이 아니라 친구처럼 엄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연, 이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240님이 신청하신 곡 SES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홍선미님이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H.O.T의 행복.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풀리로 함께해요.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장정윤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이 평일입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주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으로 실습을 가요. 주말에는 예전에 다니던 김밥집으로 알바를 갑니다. 새벽 출근이라 피곤하긴 하지만 지금의 고생을 언젠가 보람차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격증 합격하면 잠깐이라도 짬내서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그 설렘을 오늘 청풀리에 미리 담았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지금 이 시간에도 갓생 사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장정윤님의 청풀리였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아, 비행기 타고 싶다. 그쵸? 이승기님, 여행을 떠나요. 아우, 떠나고 싶다, 여행.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정윤님, 저는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고, 월화수목 금금금일지 모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은 제 주위에도 후배들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이수하고 또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으로 또 투입이 됩니다. 우리 장정윤님 자격증 취득 꼭 하셔서 병원으로 실습 이거 엄청 힘들다던데 이것도 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병수님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인지 자다가 자꾸 깹니다. 어제도 눈을 떠서 시계를 보는데 새벽 5시도 안 되었더라고요. 다시 눈 감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길래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서재에 갔습니다. 제가 혼자 바둑 두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서재에서 바둑을 두다가 문득 신혼초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는 바둑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바둑한테 질투했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지금은 억척 아짐이 되었습니다. 질투쟁이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청풀리의 노래 신청해봅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변진섭의 숙녀에게 장필순의 어느새 아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김병수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변진섭의 숙녀에게, 장필순의 어느새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빠도 바둑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바둑은 돌을 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놓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는데,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장정윤님, 김병수님에게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오미숙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첫 키스만 50번째 삽입곡 더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듣고 왔습니다. 코코모로 아주 익숙한 더 비치보이스의 또 다른 히트곡이었습니다. Wouldn't It Be Nice 정말 좋지 않을까? 멋지지 않을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애덤 샌들러,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루시는요. 잠이 드는 순간 그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루시와 사랑에 빠진 헨리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이 처음인 것처럼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지금 누군가를 만약 사랑하는 중이시라면 꼭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 여행을 또 갑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철제 선반은 렉.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라라리라라
2: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토보. 매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도토보.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6년 7월이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에 첫째 주 차트를 챙겨왔어요. 1216님 라라랜드 들으면서 도서관에 있는 고3 딸 저녁 챙겨주러 갑니다. 토토본 들으면서 저도 고딩때로 돌아가 볼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3040님 남편이랑 동갑이라 같은 시절 비슷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스토리가 많겠습니다. 오늘도 토토본 듣다 보면 그때 얘기 실컷 하게 되겠죠? 하시면서 3040님이 또 토토본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커피 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원한 커피가 또 걸린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퀴즈 나갑니다. 1996년도에요. 7월 첫째 주 차트가 되겠습니다. 1위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나갑니다. 가수 이름을 알려드리면 김건모예요.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사 힌트를 좀 드리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드릴까요? 앨범 힌트를 드리면 4집 타이틀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유치하면서도 재밌죠. 이런 거 빠지면 좀 섭해요.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은 과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을 거예요. 시원한 커피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본, 그럼 오늘도 12곡부터 확인해볼까요?

난 이제 우리의 이별을 준비하려 한다. 그래, 가겠다는데 보내줘야지. 내가 더 슬퍼지기 전에 말이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번 주 10위. 나는 다음 세상에서도 꼭 너를 사랑할 거야. 영원히 잊지 않고 너를 꼭 찾아낼 거야. 허허, 참말로. 녹색지대의 끝없는 사랑 이번 주 9위. 나는 왜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떠나는 거야. 더 행복해야 할 너의 내일을 위해서 말이야. RF의 찬란한 사랑 이번 주 8위.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8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봉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10위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쿨은 히트곡들이 참 많습니다. 아로아도 있죠. All for you도 있죠. 해변의 여인, 운명, 작은 기다림. 또 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또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한 장의 추억. 슬퍼지려 하기 전에 정말 많네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12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8위는 알리에프의 찬란한 사랑이었어요. 단발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성욱 씨. 이성욱 씨의 그... 정말 한 번만 더 들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이 이성욱 씨의 모습을 또 만날 수 있는데, 아 이거 매번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이성욱 씨 이런 것도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좀 막 이렇게 좀 그 있잖아요. 오돌오돌 거릴 수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이성욱 씨 이 부분 진짜 잘 살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이어서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너 벌써 나를 다 잊고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니지? 알리에프의 마음속을 걸어가. 오, 이번 주 7위.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나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미울 때도 내가 초라할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꼭 안아줘야 돼. 알겠지?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이번 주 6위. 나도 알아. 네 주변에 남자가 한둘이야. 근데 왜 너는 늘 외로워 보일까? 내가 너의 진짜가 되게 해줄래. 김부영의 풍요 속 빈곤 이번 주 5위.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6위 그리고 5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고!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요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입니다. 6위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상큼한 곡들로 사랑받았었죠. 그리고 5위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듣고 왔습니다. 이 집 타이틀 곡이었었고 당시 무대에서 만보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선정 씨였습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춤을 추던 김부용 씨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소리로 다른 분과 통화를 하다가 목소리로 인사만 나눴는데 아직도 힘이 차더라고요. 이선정님. 토토본 시간에는 퀴즈도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96년 7월 첫째 주 차트 1위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나갑니다. 1위 곡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김건모의 히트곡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사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이 곡이 4집 타이틀 곡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큐피드, 2번 스피드. 정답은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힌트 주는 것 같아. 시험 볼 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요. 시원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가볼게요. 라라라리라라 그녀를 만나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게 달라졌대요. 윤종신의 환생. 이번 주 4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에 올라가 소리치는 게 최고래요. 가슴을 쫙 펴고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암요 암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이번 주 3위. 그리고 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4위 윤종신의 환생, 3위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오는 길에 원래 오빠 만났는데 아주 환하게 개구쟁이처럼 절 보고 웃어주더라고요. 90년대 당시에 춤꾼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던 동갑내기 두 분입니다. 강원래 씨 그리고 구준엽 씨. 두 분 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클론으로 듀오를 결성을 해서 처음 활동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아주 대박났죠. 그 후에도 초련도 있죠. 난도 있죠. 도시탈출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윤종신 씨의 환생 이 곡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곡입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만나볼까요?

하늘을 올려다본다. 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너를 떠올려본다.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번 주 2위. 너를 처음 본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줄 날이 얼른 얼른 왔으면 좋겠다. 김건모의 스피드 이번 주 1위.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이번에 라라랜드 1996년 7월 첫째 주 차트였습니다.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셨네요. 이 90년대 신승훈 씨와 김건모 씨를 두고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라 많은 분들이 표현하곤 했었죠. 근데 두 분이 다른 스타일로 9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2위 곡은 신승훈님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그리고 1위 곡은 김건모님의 스피드.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1위 곡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요. 여름은 슬리퍼를 신기에 가장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격식을 차릴 땐 구두를 신고요. 빠르게 걷거나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운동화를 신게 되죠. 하지만 무더운 여름엔 발도 마음도 가볍게 해주는 슬리퍼는요. 오늘 같은 휴일 우리를 그야말로 동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여운 소품인 것 같아요. 슬리퍼를 신고는 뛰는 게 힘들죠. 멋지게 차려입은 옷보다는 반바지나 티셔츠 같은 편안한 옷차림이 더 잘 어울립니다. 바로 그런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다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바라보는 그 느긋함을 이곳 팝스 프리덤에서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일본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죠. 히사이시조의 썸머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껏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일요일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음악 곁들여 드릴게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저와 영화 두 편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KI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그리고 R2로 시작해서 H7로 끝나는 그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 주셨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팝스 프리덤 문 열게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 제임스 테일러의 Shower the People 들려드릴게요.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끝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 달, 그 차트. 오늘은 1987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이에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팝 디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휘트니 휴스턴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설처럼 느껴지는 그녀도 당시에는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면서 과연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온 노래가 바로 이 곡 I Wanna Dance With Somebody였어요. 제목만 보면은 신나는 댄스곡 같지만 지친 하루 끝에 외로움을 채워줄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진 곡이고요. 무엇보다 휘트니 휴스턴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죠.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I wanna dance.

0: 이번 주 문화생활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마음은 꽉 찬 문화생활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책 한 줄도 읽기 힘들 정도로 바쁘기만 했다면요. 일요일 새벽 저와 함께 영화를 통해 문화의 향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네마 스토리 시간입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맞아요. 문화의 향기를 좀 느껴보고 싶은 시간인데 오늘 네.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의 주제는 방황하는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0: 방황하는

0: 10대들의 영화라. 네.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좀 어린 친구 얘긴데요. 작년 칸 영화제 경쟁작인 하야가와 지혜 감독의 2025년작 영화 르누아르라는 작품입니다.
0: 제목이 사실 그러네요. 방황하는 10대 네.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목이 르누아르다. 그쵸. 좀 독특한데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어가 뭐 르누아르 뭐 이런
1: 네,
0: 얘기지.
1: 네. 맞습니다.
0: 어,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제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은 후키라는 도쿄에 사는 11살 소녀예요. 암투병 중인 아빠와 돌봄과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엄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사실상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후키는 학교 작문 과제로 꿈에서 본 자신의 장례식 풍경을 써서 제출합니다. 자기의 장례식인 거예요.
0: 아, 네.
1: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난달 제출한 내용은 고아가 돼보고 싶다 이런 주제였대요.
0: 네.
1: 그래서 학교 교사가 이제 엄마를 불러서 이 11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게 흔치 않으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엄마는 아, 별일 아닌 걸로 사람 불러낸다고 짜증을 내요.
0: 아이고.
1: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을 간병한 동시에 어린 딸도 돌봐야 되고 또 남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직장에 이제 어떤 일 이렇게 빠져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엉뚱한 행동 정도는 사실은 처리해야 하는 일의 후순위인 셈이죠. 후키는 그런 와중에도 자신만의 세계에 열중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80년대예요. 일본의 네. 경제 호황기죠. 그때 당시에 그 텔레파시나 최면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뜬금없이 이웃집 그 아주머니랑 친해져서 네. 아주머니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아, 아주머니 남편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막 이런 사연도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뭐 폰팅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1: 폰팅 전단지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대학생 오빠를 만나기도 아이고. 하고 뭐 그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아이의 여름 한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0: 그러니까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11살 소녀가 이런 슬픔을 마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성장 영화인 건 맞는데 이제 아이가 슬픔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네. 아이가 슬픔을 그야말로 관찰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막 이렇게 이입되지 못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죽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워낙 아이니까.
0: 네.
1: 그래서 그리고 또 아빠가 투병 중인 병원에 이제 드나들다가 이제 아이를 잃은 엄마를 보게 돼요. 엄마가 막 우는데 그것도 좀 자기는 이제 남의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해도 이제 잘 안 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네. 그 교 선생님이 와서 이제 막 아이를 붙잡고 울고 이러는 게 자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어색하고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음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이런 슬픔뿐만 아니라 좀 어른들의 조금 안 좋은 세계도 보게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병무 나오는 동료들이 뒷담화를 한다든지 아이고, 아빠가 네. 이제 곧 좀 빨리 돌아가셔야 이 회사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0: 네.
1: 그러고 또 엄마도 상보고 이제 미리 마련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것도 아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키가 목격하는 어른들의 세계에는 정말 불완전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후키가 이 복잡한 어른의 세계를 조금 더 한 발 다가서게 되면서 나름 성장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철저히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그냥 이상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 제목이 근데 왜 르누아르인가
0: 네.
1: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 영화 속에서 후키가 아버지 병실에 그 르누아르의 그림 한 점을 갖고 오는 장면이 일단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감독의 의도는 이제 이 80년대에 그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 서양을 그 어느 때보다 동경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집집마다 그 르누아르의 명화 한 점씩 걸어놓는 게 유행이었대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복제품이겠죠.
0: 그렇죠. 네.
1: 뭔가 약간 허영 허세 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걸어두고 아 나도 이제 막 이 정도는 되지 막 이런 만족감 이런 정서를 좀 그 집안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모든 것이 불안했다. 이 세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감각을 제목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영화 르누아르를 감상해보고 있는데 그럼 음악 어떤 곡 들어보죠?
1: 네, 르누아르 삽입곡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의 리딘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 곡 듣고요. 다음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방황하는 10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영화는요. 일본 영화 르누아르였고요. 두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한창록 감독의 영화 충충충이라는 작품입니다.
0: 충충충이라 제목부터 좀 특이한데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해져요.
1: 네, 이 영화 제목도 참 이렇게 잘 모르겠잖아요.
0: 네, 충충충.
1: 제목을 봐서는. 일단 주인공은 18살 소년 용기라는 아이예요. 용기는 멀리 일하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외로운 소년이고 네. 학교 생활도 너무나 다운하기만 한데요. 그가 어울리는 친구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여학생 지숙 그리고 중학교부터 붙어 다니는 덤보라는 별명의 친구

0: 이 둘만 이제 알고 지내는 거고 그들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외로운 상황이 견딜만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숙이라는 여자아이가 용기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용기의 상상 속에서 지숙은 핍박받는 공주님이고 네. 자신은 그녀를 구출하는 기사. 약간 돈키호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상상하면서 항상 지숙을 위해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반복되던 일상의 파도가 밀려드는데요. 유도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에 잘생긴 외모, 부유한 형편까지 갖춘 엄친아, 심지어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우주가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아. 전부 다 그를 동경하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요. 네. 용기는 그가 왜 이런 변두리 학교에 전학 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지숙이가 이 우주아에게 푹 빠지게 되면서 용기의 작은 세계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주를 다시 이제 낮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주가 악당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1: 현재 10대들을 그리고 있지만 20세기 말 감성으로 가득 차 있는 또 그런 영화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전체 3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1막의 소제목은 충동입니다. 이 1막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4명의 캐릭터, 그들이 엮이는 과정을 그려내고 2막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2막은 그들의 인연이 엇갈리면서 파열음을 내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막인 충격은 그들의 갈등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10대 청소년 방황, 고통스러운 성장담이 한국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이 충충충이라는 영화는 좀 더 색다른 감각으로 이러한 주제를 변주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등장했던 그 세기말 감성이라고 그 시기에 있었던 분들은 청춘 보낸 분들 아실 텐데 그죠. 뭐 영화든 뭐든 뭔가 다 자기 파괴적이고 막 비트 이런 영화 살펴보시면
1: 정말 열광했죠.
0: 네. 막 자기를 다 막 부서뜨리고 맞아요. 막 낭만과 네. 막 이런 그런 정서가 가득했잖아요. 네. 그런 정서를 이 영화 가져오고 있어요. 자기 파멸적인 도착점 종착점 없는 질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리거나 색채도 과잉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색 그 이미지가 겹쳐지는 이런 실험적인 그런 것들도 예전 영화에 있었는데 그것 시각적인 실험 그런 실험들도 가져오고 펑크락이나 드럼앤베이스의 묵직한 소리와 결합한 그 주인공들의 어떤 폭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뮤직비디오처럼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보다 보면 아 저건 정말 그 옛날 MTV 스타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화는 벌레 충자로 시작을 해서 네. 찌를 충자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네. 당연히 이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영화는 MTV 전성시대를 주름 잡던 펑크, 키치, 아방가르드 영상 미학을 고스란히 활용을 합니다. 이래 독특한 변주가 비슷한 소재의 다른 작품들을 약간 리얼리즘적인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사실 기성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의 과거를 좀 소환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의 기성세대와 부딪히면서 자신들만의 감각을 막 추구하던 그 기억을 또 소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성세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자신들과 비슷한 형태로 복제하듯이 이런 미학을 가져왔다는 역설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좀 복기할 만한 지점이고 현재 2030 청년 세대의 극단적인 모습과 이 영화의 음울한 세계관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영화 충충충.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보죠?
0: 네. 예전에 90년대 해외 영화도 그렇게 좀 충돌하는 기성세대 충돌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를 다룬 작품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청춘 스케치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에단 오크 나오는. 그 영화 OST 중에서 더 내게 마이 쉐로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마칩니다. 오늘은 방황하는 10대 이야기를

0: 다른 두 편의 영화죠. 일본 영화 르누아르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한창록 감독의 한국 영화 충충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영화 청춘 스케치 OST 중에서 너에게 마이 쉐로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너서클의 스위러 라라라롱, 샤기의 오 캐롤라이나, 브론디의 The Tide is High입니다.

안에서 그래 스위더 라라라롱 샤기의 오 캐롤라이나 브론드의 The Tide is High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다무의 노래입니다. Le Ruisseau du Mont Enfance 그리운 시냇가

아다모의 노래 르 로이소 드몽 앙팡스 그리운 시냇가였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그려나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죠. 얼굴에 웃음이 살며시 머무는 하루를 꿈꾸면서 장클로드 보렐리의 연주 르 콩사르토 드라메르 바다의 협주곡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지구본을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지역을 누르면 그 지역에서 실제로 방송되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낯선 언어를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여행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행 기분은 내고 싶은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 라디오로 세계 여행하기 어떠세요?

2026년 7월 5일 일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었습니다. 검색창에요. 라디오 가든이라고 치면 웹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전 세계 다양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심지어 평양까지요, 여러분. 근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택시기사분들처럼 그 나라 택시기사님들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그런 외국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 갑자기 진짜 여행 온 듯한 느낌이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언제 정말 많이 들었냐면 예전에 필리핀에 살았을 때 필리핀 분들이 기본적으로 흥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디오 가든 들어가셔서 필리핀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따갈로그 그 나라 언어죠. 따갈로그로 막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노래도 막 불렀다가 근데 또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 라디오를 필리핀 살았을 때 많이 저도 뭐라는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아 이게 외국에서도 라디오가 되게 재밌구나 사람들이 많이 듣고 뭔가 이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 지금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많이 라디오를 틀고 운행을 하시잖아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택시를 타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라디오는 매력적인 매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행 느낌을 내기에는 생각보다 그 나라의 라디오를 찾아 듣는 것도 진짜 뭔가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가든 들어가셔서 여행 가고 싶으신 곳의 지역에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하와이 라디오 한번 듣고 싶네요. 아.

0: 진짜 너무너무 요즘에 막 바다 뭔가 이탁 트인 휴양지 같은 데로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곳 서울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를 해야 되니까 기분이라도 내보는 걸로 여행 얘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또는 나 지금 여행지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일요일 사연들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하연우님, 언니! 저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해요.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네요. 오늘 자기 전에 팩하고 자야겠어요. 아, 이게 국룰이죠. 뭔가 그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싶을 때 팩하고 자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직하신 거예요? 오, 축하드려요, 연우님. 아, 항상 첫 시작은 너무 떨리죠. 뭐 새로운 건물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긴장되면서도 또 떨리고 또 가끔은 두려운 기분까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첫날에 그 기분 좋은 설렘, 떨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오세요, 연우님. 4865님. 유언님, 저 속상해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던 거 있죠? 나이 들어서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싶다가도 서운함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이게 서운한데? 아니, 남편분이, 아니 생일이 1년에 하루인데 나이 든 거랑 생일 축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생일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4865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했다. 우리 상아가 대신해서 우리 4865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하니까 남편분한테 서운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맛있는 거 갖고 싶었던 거 하나 사줘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4865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치즈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린 고민영.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마다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위 술안의 지금 취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피처링엔 창모, 프로듀싱엔 방탄소년단의 슈가씨가 참여해서 핫했던 곡이죠.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입니다. 귀여운 허세력 넘치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죠.

0: 아주 그만죠.
1: 4위는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이때 황치열 씨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대륙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위는 지드래곤의 무제입니다. 당시 CD가 아닌 USB 형식의 앨범을 선보여서 화제였던 기억이 나네요. 두렵고 싫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0565님, 사춘기 딸이랑 싸우다 울었어요. 하여튼 지지배, 저의 닮아서 독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쵸.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0565님께서 엄마이신 것 같은데, 엄마랑 딸,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보면서,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를 보면서 서로 되게 싫어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우, 정말 엄마는 왜 저럴까? 아니면은 뭐 진짜 저 지지배 왜 저럴까 하는데, 누구보다 서로 닮아있다는 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이런 성격 갖게 됐고, 예, 서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닮아있어서 더 그 부분이 싫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또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까워져서 붙어 다니는 게 엄마와 딸 사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는 이제 사춘기도 아닌데 아직까지 또 이제 서른이 넘은 이 나이까지도 엄마랑 싸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이 혼나는 편인데요.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이제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565님, 사춘기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사춘기 지나고 20대 30대 돼도 비슷하게 다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밖에 없고 딸밖에 없는 거는 변함없잖아요. 그쵸? 9872님, 주말마다 자택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유독 하기 싫으네요.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놀고 싶어요. 저도요, 9872님. 아니, 이게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 참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하는 거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하필이면 주말에 자택 알바 하시는 거면은 평일에도 왠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주말에 일하는 거는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싫다라는 그 감정 자체를 억지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지워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요. 싫다 싫다 싫다 하면은 진짜 아 너무 싫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는데, 아 좋아, 나 진짜 억지로 너무 좋은데? 아 너무 너무너무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주입시키면 살짝 기분이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를 속여보도록 합시다. 얼른 마치시고 주말 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9872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인연,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tter Together.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벤 이킹의 Stand By Me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금요일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 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담긴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난 괜찮아요.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네, 이처럼 미션 문장만 들어봐도 아, 소소한 행복 맞네 싶으실 거예요. 그쵸? Ebony Lauren, Matthew Ifield, Sebastian Kamai가 함께한 2022년 곡 All That I Need라는 제목입니다. All That I Need. 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네, 이렇게 제목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입니다. 그렇죠? Lazy Sunday mornings, 느긋한 일요일 아침마다 hiding under covers. 어떤 상태예요? 이불 아래에 숨어서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미션 문장.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해석됩니다.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어요.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stay in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stay 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stay in, 집에 머물다. 예를 들어서 I wanna stay in tonight. 나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나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I don't mind 뒤에 ing가 오잖아요. staying in with you.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꺼리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Play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틀고 laying right beside me. 내 바로 옆에 누워서요.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이번에도 I don't mind라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좋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그게 우리 단 둘뿐이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너무 좋죠, 분위기가.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 작은 노래들은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그렇죠?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 들으셨나요?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구름이 등장했어요. In the clouds. Have one's head in the clouds 라는 구조가 공상에 빠져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당신은 나를 너무도 기분이 붕 뜨게 해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한다 라는 미션 문장이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네, 친절하게도 우리가 미션 문장을 두 번이나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차근차근.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이 곡의 제목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All that I need.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래요? Is your body next to me. 오직 내 곁에 있는 당신뿐. 네, 이처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뿐이다. On rainy days, 비 오는 날에는 just need your company 라고 했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Don't need too much 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I don't need too much,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뭐만 필요하대요? 그냥 당신의 단순한 사랑만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대신에 여기에서 I don't ask for much. 이런 문장도 대체 문장으로 떠올려 보시고요. It's everything. 그게 전부죠 라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만 필요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 the simple joy of hearing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the simple joy. 단순한 기쁨. Every morning, 매일 아침, I wake to a kiss on my face.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한데요. I wake to a kiss on my face. 나는 내 볼에 입맞춤으로 깨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I don't need too much. 한 번 더 들렸죠, 미션 문장. Just your simple loving. 아, 그저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It's everything.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내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simple things make us happy인 거죠.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Ebony Lauren, Matthew Ifill, Sebastian Kamai의 All That I Need.

그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I don't mind staying.

0: with you. 기억나시죠? Being with you is enough for me. 이런 문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Being with you,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is enough for me. 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분을 들뜨게 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top of the world. 아, 뭐 생각나는 노래도 있으실 거예요. Top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좀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You make me feel on top of the world. 네,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I don't need too much. 이거였죠? I don't need too much.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 don't ask for much.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좋고 I don't need a lot to be happy. 예, 이처럼 전해도 좋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I don't need too much. I don't need too much. I don't need too much.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Morning Pops! 오늘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쓱딱 꽂착
6: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요, 데이식스의 콘서트 소식입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진행했던 데이식스의 월드 투어 그 마지막을 서울 잠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막공인데 우리 사화 가족분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럼 데이식스의 노래 들어볼까요? 데이식스 데뷔곡 Congratulations, 이어서 10주년 기념 앨범의 타이틀곡 Inside Out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브리핑. 아, 이번 주 잠실이 굉장히 핫하네요. 두 번째 브리핑은 배우 변우석 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변우석 씨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 더 시크릿 라이브러리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잠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팬미팅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공연이라는데요.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방콕, 요코하마, 싱가포르, 홍콩 등등 아시아에 있는 많은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변우석 씨와 관련된 노래로 들어볼까요? 선제업고 티어의 OST 이클립스 런런 21세기 대군 부인 OST 비비 마이 페이스.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7005님께서요. 방학하자마자 할머니 댁에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한 5kg은 찌워서 올라갈 것 같아요. 할머니 눈엔 제가 살쪄도 예쁘다니까 뭐 할머니 사랑 많이 많이 받고 가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가면은 기본으로 이제 2kg부터 시작해서 5kg까지 찐다. 아, 전 시골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다 이제 친가 외가 다 서울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아, 나 이제 할머니 뵈러 시골 간다, 어디 본가 간다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지역에서의 이제 특산품이나 그런 걸로 요리를 되게 맛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외국에 있다가 뭐 필리핀이나 홍콩에 있다가 방학 때 한국 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살찌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방학 때마다 왔을 때 굉장히 증량을 많이 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유학할 때는 가난한 유학생이어가지고 맨날 돈을 아껴야 돼. 너무 이제 물가도 비싸고 특히 홍콩은. 왜냐면 뭐 용돈 부탁드리기도 죄송하고. 전 알바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떠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트 가서 막 떠리하는 초밥 같은 거 먹고 하다가 한국 오니까 완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다 살이 많이 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7005님께서도 할머니 댁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그렇게 찌는 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방학 신나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PH1의 널디 러브.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주말 도서관을 좋아한다.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의 평일과는 다르게 묘하게 업된 느낌이랄까? 주말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다. 복도, 열람실, 식당. 평소엔 웃음기 하나 없이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들이 주말에는 드문드문 웃음소리마저 들려온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도 많아서 왠지 사람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실 나는 벌써 4년째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이다. 집, 도서관, 집, 도서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다니다 보면 숨이 턱 하고 막힐 때가 많은데 어쩌면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주말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은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즐기며 오늘도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베란다 프로젝트 기필코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461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4년째 고시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지치고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잘 이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용한 데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그 생활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때도 있고 괜히 아무도 이제 저에게 관심은 분명히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부를 하면은 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딴짓을 하면 약간 저 사람이 쟤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자꾸 핸드폰만 하냐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사람들 많은 카페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굉장히 뭐 엄청 모범생인 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척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실,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4618님 파이팅 하시라고 저희가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박효신, Shine Your Light.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5: 소리 질러!

0: 대학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부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 확인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안성부근 5차로에는 빗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답게 교통상황 원활한데요.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안전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고장난 차가 발생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입니다.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풀리고 더 꼬여간다 느낄 때, 자, 다 같이 One, Two, Three, You and Me 함께 손을 잡고 떠나요. 어깨 들썩이는 노래 부르며 홀리졸리 버스를 타봐요. 지금이 아닐 뿐 시작될 거야. 자, 다 같이 이효리의 홀리졸리 버스 중에서. 7월 5일 일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안 계시면 오라이.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 일요일을 기대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이효리의 Holy Jolly Bus,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흥겨운 노래 분위기대로 쭉 흥겨운 오늘 보내세요. 일요일 1부, 우리의 영화, 영화의 한 장면 귀로 감상하는 시간이고요.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를 정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음악 엮어서 들어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혜원의 아빠가 아프자 혜원네 가족은 요양을 위해 아빠의 고향에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그곳에 남아 혜원을 키우는데, 혜원이 수능을 보고 난 후 엄마는 편지만 남겨두고 떠난다. 혜원 역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삶에 지쳐 잠시 고향에 내려온 혜원은 며칠만 머무르겠다더니 작물을 키우고 음식을 해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사계절을 보내고 나서야 혜원은 몇 년 전 엄마의 편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 혜원이도 곧 대학생이 되어서 이곳을 떠나겠지? 이제 엄마도 이곳을 떠나서 아빠와의 결혼으로 포기했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엄마는 이제 이 대문을 걸어나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거야.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엄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혜원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을 맞닥뜨리기로 결심한다.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리틀 포레스트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OST 중에서 이 영화 엔딩에 등장했던 융진의 걷는 마음 첫 번째로 들으셨습니다. 엔딩에서 자전거를 타고 혜원이 집 마당에 들어섰는데요. 마루문이 살짝 열려서 커튼이 흩날리는 걸 보고 살짝 웃으며 다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아마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그 장면에서 흐르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이어서 감상했습니다. 2018년에 개봉한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고요. 한국적인 정서와 계절감을 따뜻하게 담아낸 힐링 영화의 대표작이에요. 배우 김태리의 무해하고 자연스러운 매력과 또 류준열, 진기주의 반짝이는 청춘이 만나서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쉼표 같은 위로를 건넸던 작품이죠. 오늘의 장면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가출을 버림받은 상처로만 기억하던 혜원이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그려보았어요. 세상의 모진 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 돌아와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단단한 고향의 뿌리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정말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데요. 모두 김태리 씨가 직접 요리했다고 해요. 오늘 뭐 먹지?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화에 나왔던 음식들을 한번 제가 다 말씀드려볼게요. 배춧국, 배추전, 김치수제비, 꽃파스타, 아카시아 꽃튀김, 쑥갓튀김, 오이콩국수, 달걀 샌드위치, 김치전과 두부전, 막걸리, 떡볶이, 무지개시루떡, 오코노미야끼, 감자빵, 크렘브릴레, 밤조림, 곶감, 양파그라탕. 엄청 많죠? 동서양을 넘나드는 음식들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계절 제철 재료로 청성스레 만드는 과정부터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이 과정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허기지고 고단했던 자신의 마음을 대접하고 치유하는 과정인 듯해서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사계절 늘 맑은 날일 수는 없잖아요. 혹여 혹독한 계절을 지날 때 꼭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도 말 그대로 잘 먹고 하루하루 버텨나간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한 끼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나만의 작은 숲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Backstreet Boys의 Quit Playing Games with My Heart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리틀 포레스트를 소개해드려서 그런지 이 사연이 눈에 제일 먼저 띄네요. 0645님, 저는 현 모양처가 꿈이었어요. 남편도 원했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해요. 딸한테는 결혼도 늦게 하라고 해요. 전문직 직업 가지라고 해요. 제 이름이 없어서 슬퍼요 하셨어요. 이 0645님의 헌신으로 가정도 안정되고 따님도 잘 성장했을 텐데 분명히 사라지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딸의 인생을 응원하시는 만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어떤 취미라도 작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0645님만을 위한 어떤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어떤 조용한 위로의 시간도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박현진님, 신기해요. 우리 동네는 새벽 5시 전에는 고요하고 조용한데 새벽 5시 정각부터 산새들이 마구 지적입니다. 시끄러워요. 애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냥 시끄럽지만은 않으시죠? 참 자연의 시간이란 놀라워요. 또 김경미님도 밭에 해바라기 심었더니 활짝 피어 눈이 부십니다. 자꾸만 나가서 보게 되네요 하셨어요. 이 리틀 포레스트의 영향이 큰지 지금 뭔가 그 자연의 어떤 그 장면들이 자꾸 눈에 선하고 그렇네요. 그 영화가 일본 영화도 있거든요. 일본 영화는 계절별로 나눠서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화도 우리 한국 영화와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힐링 영화라서 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175님, 신랑이 2년 동안 노력했는데 드디어 성공한 화분! 볼 때마다 신나는지 이쁘지 않냐며 상추는 조금씩 뜯어먹으라고 잔소리를 하네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뜯어먹으라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는 저랍니다 하고 보내주신 사진을 봤더니 신랑분이 남편분이 도시농부가 되고 싶으셨나 봐요. 작물을 키우셨는데 남편분 정말 작습니다. 상추가 뜯어먹을 게 없어요. 근데 또 뭐 상추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그럴 때는 제발 빨리 먹어 하고 애원하실지도 몰라요. 아주 기분 좋게 잘 키우신 것 같아서 네, 신랑분 도시농부 파이팅입니다. 8590님 신청곡 들을게요. 윤건의 라떼처럼. 이어지는 곡은 1890님 신청곡입니다. 델리 스파이스 고백.

윤건의 라떼처럼 달리스파이스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7408님 아파트가 정이 없다 없다 해도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정겨운 풍경도 있어요. 슈퍼 가는 길에 한 번, 들어오는 길에 한 번, 상추, 브로콜리, 야채들과 옥수수, 수박, 토마토가 커가는 주민들의 소중한 양식을 복원합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아파트 맞나요? 지금 얼핏 보기엔 그냥 농장인데요. 일반 농장? 말씀하신 그 작물들이 다 아주 싱그럽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또 예뻐하는 이 작물들을 이 커가는 걸 보면서 예뻐하는 마음에 이걸 양분 삼아서 더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영숙님, 딸내미 따라 도서관에 갔는데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딸이 에세이 읽어볼래 하길래 한 권 빌려와서 읽으면서 자연스레 독서 취미가 생겼어요. 딸 고마워. 직장 다닌다고 책을 멀리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책을 읽을 거예요 하셨어요. 아 제가 약간 지금 리틀 포레스트에 꽂혔나 봐요. 도서관이 뭔가 도시의 숲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시 속에서 막 녹색 환경을 아무리 조성한다고 해도 뭐 시골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뭐 아파트의 그런 텃밭들 그리고 또 도서관들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네요.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2638님 신청곡 듣고요. 이어서 이세찬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서연의 목소리로 듣는 여름 안에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6: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9698님이 신청하신 조관우의 님은 먼 곳에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날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나거든. 그래, 하지만 너 같은 사랑은 그렇게 흔하진 않다. 요즘처럼 인스턴트 같은 사랑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소통은 원활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장마철이라 이동량이 많지 않은데요. 다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입니다.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빗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차로 변경을 하느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부근이고요. 여기도 승용차 단독 사고입니다. 3차로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감속 운전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사건이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thing,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주세요.

0: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쿨의 맥주와 땅콩으로 시작했어요. 이미진 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로 할까 검색해보니 7월 6일 내일이 이분의 생일이더라고요. 우리의 액션스타 실베스터 스텔론. 어렸을 때 실베스터 스텔론의 영화를 봤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음악 들어볼게요. 실베스터 스텔론 하면 복싱 영웅 로키 그리고 전쟁 영웅 람보죠. 각 영화에서 음악 골랐어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각의 링 위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로키 시리즈 중 3편에서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그리고 상처받은 참전용사 역을 맡은 람보 시리즈 중 3편에서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Hollis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들으셨습니다. 우와, 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이때 실베스터 스텔론을 비롯한 액션 배우들이 참 많았어요. 아놀드 슈워제너거, 스티븐 시걸, 장클로드 반담 등등 근육질 배우들 기억나시죠? 스티븐 신갈, 장클로드 분당 이런 닉네임들도 얼핏 떠오르네요. 이들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도 인기였는데 비디오 대여점에서 삼촌들이 많이 빌려갔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뭔지 아시죠? 그런 영화들 중에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프레데터에서 리틀 리차드의 롱톨 셀리, 스티븐 시걸의 죽음의 땅 중에서 스콜피언스의 Under the Same Sun.

리틀 리차드의 Long Tall Sally, 스콜피언스의 Under the Same Sun 들으셨습니다. 우와, 한 알고리즘, 실베스터 스텔론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도 한국의 실베스터 스텔론으로 불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권오중, 손창민.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다는 공통점으로 그렇게 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실베스터 스텔론으로 불렸던 권오중의 대표작 순풍산부인과 주제가 김창완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먼저 듣고요. 손창민 주연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죠. 이 드라마 OST 중에서 조선미의 잠든 너를 보며. 참고로 조선미는 예명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왁스시거든요. 김창완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조선미 왁스의 잠든 너를 보며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송혜진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919님이 연꽃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연꽃이 이거 군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거의 연꽃 밭인가요? 와, 끝이 안 보인다. 엄청 많이 피었고 아, 정말 예쁘네요. 제가 과학 관련 방송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연꽃을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연꽃과 수련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같은 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꽃과 수련은 전혀 다른 종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DNA 검사를 하면 연꽃과 플라타너스 아시죠?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가까운 종이랍니다. 신기하죠? 생활에는 전혀 쓸모없지만 알아두면 재미있는 식물 상식 시간이었습니다. 6578님 신청곡 들을게요. 박혜성의 도시의 피에로.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이어서 들으신 곡은 포지션의 I love you 였습니다. 9866님, 이제야 전역 신고 드려요. 26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명예 전역을 한 육군 예비역 여군 원사입니다. 군 생활하느라 두 딸들 크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봤는데 큰아이가 벌써 고3이에요. 언제 이렇게 훌쩍 자랐을까요? 그동안 못해준 거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절이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누구는 소소한 행복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남편 유창현 그리고 보경아 지원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하고 아주 마음 가득 담아서 전해주셨네요. 아, 26년 군생활 고생하셨고요. 또 전역신고까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시간 쭉 이어지시길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박재민님 신청곡 듣고요. 이어서 이동구님 신청곡이에요. 팀의 사랑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짐 크로치의 I got a nam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동하실 때는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지역에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일요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교통량이 많아서 막힐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장난 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의 지체는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4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빗길이기도 해서 2km가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화원 요금소 진출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선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척척 대답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엔 대답은 AI가 다 해주니까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각광받는데요. 질문을 많이 하면 어른들이 귀찮아할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사에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스스로 질문할 시간이죠. 우리 아이는 올바르게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퇴직 후엔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떻게 살아볼까?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보는 연습도 함께 해보시죠.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